好，我们再来关注一下，在7月24号7:33，我国在东风商业航天创新试验区使用利剑1号遥15运载火箭，成功将天。

0: 就是火。
1: 就是

0: 十一点半，你的外卖应该还在路上，期待的过程才是最美的时光。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综合广播。
2: 914中医四十养生说。

안녕하십니까? 밝고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연길 종합방송 조선업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은 FM 91.4MHz로 매일 점심 12시 55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됩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연결 뉴스입니다. 오늘은 2026년 7월 27일 월요일, 음력으로는 병모년 6월 열나흘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조당위 상무위원이며 시당위 석인 원길보가 2026년 제16차 시당위 상무위원회 회를 소집 사유했습니다. 시정협에서 역사 문화거리 구역 보호 및 특색 조성 전문조사 연구를 전개했습니다. 시 분회연합회 12338 군익보호봉사가 전면 개통되었습니다. 아래에 상세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 7월 22일 조당위 상무위원이며 시당위 석인 원길보는 2026년 제16차 시당위 상무위원회 회의를 소집 사회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습근평 총서기가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에서 한 종료 연설 정신, 습근평 총서기가 복건 천조 진강시 한 신발 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해 내린 종료 지시 정신, 홍수 방지 재해 구조 사업에 관한 종료 지시 정신, 6월 30일 중공조항정치국 회의 정신을 전달 학습했습니다. 그리고 전시 당 건설로 격자화 관리 사업 인솔 상황, 전시 고표준 농경지 건설 분야 두드러진 문제 전문 정돈 사업 상황, 전시 홍수 방지 사업, 안전 생산 사업, 신소 사업 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당 건설로 격자화 관리를 인솔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속지 관리 책임을 확실히 짊어지며 하나의 격자 통합 관리 기제를 엄격히 시달하고 격자 역량을 강화하며 격자원의 순찰 방문 책임을 확고히 해 문제를 싹트기 전에 해결하고 기층에서 해소해야 합니다. 협동 연동을 견지하고 일선 사업법과 홍색 금요일 기제를 잘 활용해 역량과 자원을 기층으로 내려보내며 상시적으로 격자에 깊이 들어가 실제 문제 해결을 도와야 합니다. 또한 클라우드 플랫폼 건설을 다그치고 도시와 농촌 격자 일체화 관리를 총괄 추진하며 디지털화로 관리의 정밀화를 실현해야 합니다. 민원 접수 즉시 처리와 민원 발생 전 선제적 해결을 전면 추진하고 자원 배치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며 협동 공략을 강화해

0: 모든 사안이 처리되고 모든 문제에 답변이 있도록 해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고표준 농경지 건설은 경작지 보호와 식량 안보와 직결되며 반드시 철저히 추진해야 하는 중대한 정치적 과제입니다. 정치적 위치를 높이고 예년 대상을 철저히 돌아보며 각 단계의 문제 단서를 깊이 발굴해 전문 정돈 성과가 고표준 농경지 건설의 실제 성과로 전환되도록 해야 합니다. 시진 촌 3급 관리 보호 책임을 확고히 하고 이미 건설된 대상의 운영과 유지 보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를 제때 해결해 농경지 시설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효익을 발휘하도록 해야 합니다. 건설 중인 대상 마무리와 신규 과제 계획을 총괄 추진하고 흙토지 보호를 착실히 진행하며 농경지 건설의 종합질과 효익을 지속적으로 높여 엄격한 관리 조치로 식량 안전 최저선을 굳건히 지켜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현재 홍수기에 들어선 만큼 홍수 방지 사업을 매우 중시해야 합니다. 도시와 농촌 도로, 상하수도, 전력통신, 재해를 입은 농경지와 농업시설 등의 피해 상황을 신속히 조사하고 역량을 통한 안전을 확실히 보장해야 합니다. 위험한 군중 동정 명단을 구축하고 대피 로선과 안치 장소를 세분화해 대피 과정에서 한 가구도 빠뜨리지 않고 한 사람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도시 침수 관리를 착실히 추진하고 빗물 오수 분류 개조 공사를 다그쳐야 하며 기존 배수관망을 상시적으로 소통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배수 펌프 등 긴급 구조 장비를 충분히 갖춰 침수 위험이 발생하면 즉시 가동해 강제 배수를 실시해야 합니다. 비 오는 날 도로 순찰과 관리를 강화하고 중점 침수 구간에 대해 제때 교통 정리와 통제 경고 조치를 실시해 보행도를 엄격히 집행하고 침수와 산홍수 등 위험 상황 발생 시첫 시간 내 보고하고 첫 시간 내 처리해 중대 문제를 엄격히 정돈하고 음식점과 낡은 소구역의 가스 호스, 경보기, 가스통 설비 위험 요소 조사를 강화해야 합니다. 불법 배관 개조와 불법 가스통 등 고질적인 문제를 강력히 정비해 전시 안전생산 형세가 지속적으로 안정되도록 해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또 기타 사항을 연구했습니다.
1: 7월 22일 시정역 부주석 호선인인 리인철은 문화신문조 위원들을 인솔해 역사 문화거리 구역 보호 및 흑색 조성을 둘러싸고 전문 조사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연결 민속 풍정 상업거리, 삼꽃거리, 백년 상금무역 민속 로거리, 민락을 지키고 도시 기억을 보존하는 한편 저순족 민속 특색을 부각하고 거리 구역 업태를 최적화하며 기반 시설을 보완하고 문화관광 품질을 높이는 등 방면을 둘러싸고 깊이 있는 교류와 토론을 진행했으며 목적성 있는 의견과 건의를 제기했습니다. 위원들은 각 관련 부문에서 문물과 역사 유산 보호의 주체 책임을 확실히 짊어지고 계획 관리 통제를 엄격히 시달해 거리 골격, 전통 건축, 역사 명락을 지키며 거리 구역의 고유한 바탕을 보존할 것을 바랐습니다. 또한 거리 구역 업태 진입 목록을 최적화하고 주민 편의생활 업태와 문화관광 소비 업태의 균형을 맞추며 투자 유치 지원 플랫폼을 구축해 거리 구역 상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동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기층 관리와 사회 구역 봉사 사업을 결합해 양도와 편의 봉사 거점을 거리 구역에 내려보내고 부대 시설을 동시에 보완하며 주민 의사 협상 기제를 보완하고 보호가 인민에게 혜택을 주고 발전이 인민을 이롭게 하는 효과를 실현하며 역사 문화거리 구역을 도시 기억을 담아내고 상업 관광 발전을 이끌며 민생과 거주 환경을 보장하는 도시 문화 명암으로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0: 그일 시분효연합회는 1, 2, 3, 3, 8 권익보호봉사 중심의 상담조정봉사를 업그레이드해 전시 여성 및 가정의 각종 정서, 가사, 권익보호 수요에 정확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시분효연합회 1, 2, 3, 3, 8 권익보호봉사 중심은 주민 연결 시 사회 치안 종합관리 중심에 설치됐습니다. 시분효연합회 판공실 주임 장금화의 소개에 의하면 1, 2, 3, 3, 8 권익보호봉사 중심은 전문 심리 및 가정지도 교원을 초청해 혼인가정조정, 심리상담, 가정교육지도, 권익보호법률상담 등 공익봉사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창구는 매주 수요일 8시부터 11시까지, 13시부터 16시 30분까지 대외 개방합니다. 또한 분쟁조정 더하기

0: 이 심리 개입 일체화 봉사 모식을 통해 가정 갈등을 효율적으로 해소하고 전시 분야와 각종 가정의 권익 보호 및 정서 문제를 정확히 해결하고 있습니다. 시 분열연합회 12338 권익보호봉사중심의 상담조정봉사를 업그레이드한 것은 전국 분열연합회의 권익보호 거점 건설 강화와 권익보호봉사 능력 제고 요구를 관철시다라는 구체적인 행동인 바, 각 가도의 법률원조소와 사회구역 권익보호봉사점 등과 힘을 모아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신속히 대응하며 전문적인 봉사가 가능한 분여아동 권익보호망을 함께 촘촘히 구축해 나감으로써 부녀와 아동이 막막함과 어려움에 처했을 때 떠올릴 수 있고 찾을 수 있으며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1: 건공가도 연청사회구역 2층에는 불과 30평방미터 규모의 작은 커피숍이 있습니다. 상권 유동 인구도 없지만 사회구역에서 성공적으로 이름을 알린 이곳은 바로 연청커피입니다. 운영자인 95년대생 진동택은 불향 가득한 특별한 커피 한 잔으로 연결 청년의 생생한 창업 스토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2018년 진동택은 연변대학 농학원 식품 및 공정 전공을 졸업한 뒤 여러 음식점에서 자신이 개발한 특색 음료를 선전했고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직접 커피숍을 열겠다는 꿈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커피숍이 순조롭게 문을 연 뒤에는 음료 판매가 새로운 과제가 되었습니다. 진동택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연청사회구역 직원들은 가도와 다른 사회구역의 전역 연동 자본을 활용해 여러 경로로 집앞 커피숍을 알렸습니다. 동시에 진동택도 직접 연청커피 미니 프로그램을 개발해 매장 내 모든 음료를 온라인에 올리면서 온라인, 오프라인 쌍방향 홍보 효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제품 혁신 과정에서 진동택은 사회구역 서기의 건의를 받아들여 반달 동안 연구와 개선을 거쳐 특색 음료인 성듀 탄산 아메리카노를 개발했습니다. 이는 중화민족 한 가족의 따뜻한 정을 연결 커피에 담아낸 제품입니다. 진동택의 신제품 개발 목록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칼로리 대체식 디저트, 연변 비향 커피, 금귤 레몬차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며 커피숍만의 특색도 더욱 또렷해지고 있습니다. 커피점 운영이 점차 안정궤도에 오르자 진동택은 자발적으로 연청사회구역 자원봉사대회에 가입했습니다. 그는 사회구역과 함께 공익커피 기술 양성 플랫폼을 구축해 관할구역 주민과 창업 및 취업 의향이 있는 청년들에게 무료로 개방했습니다. 현재 이 공익 양성은 누적 180명의 수강생에게 실무 훈련 기회를 제공했으며 5명의 전문 바리스타를 커피 기업에 배출했습니다. 진동택은 앞으로는 커피를 활용한 문화창작 제품을 만들어 연변의 특색과 커피를 결합한 새로운 문화 상품을 선보이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장선자, 심열의 과곡화, 방송 담당의 서윤옥 출임이었습니다.
0: 거리 골목마다 새로운 재미가 있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색다른 풍경이 보이며, 매 풍경마다 정취가 넘치는 이곳은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2: 독특한 민족 문화 매력을 느끼고, 축구 고향의 활력과 열정을 만끽하며, 전통 음식의 맛을 체험할 수 있는 연길에 오셔서 연길 라이프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노래 정다운 멜로디 매주 일가. 안녕하십니까? 매주 일가입니다. 이번 주에는 황보경학 작사 작곡의 AI 기술로 제작한 아버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생활정보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육아수당 신청 마감 시간이 연장됐습니다. 기존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함께 알아봅니다. 네, 최근 국가위생건강위원회 판공청, 재정부 판공청에서 공동으로 통지를 발부해 2022년, 2024년 출생 영유아의 첫 육아보조금 신청 마감일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했습니다. 그럼 이 정책은 어떤 상황에 적용될까요? 네, 2022년에서 2024년 사이에 태어나 육아보조금 신청 조건을 충족하는 영유아에게 적용되고,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첫 육아보조금을 제때 신청하지 않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그럼 보조금 기준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네, 일반적 보조금 신청의 기준과 일치합니다. 육아보조금은 매년 지급되고, 육아보조금의 국가 기본 기준은 아이당 매년 3,600원, 만 3세가 될 때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2022년에서 2024년 사이에 태어난 영유아는 보조금 지급 개월수에 따라 금액을 환산해 산정합니다. 신청 경로는 온라인 신청을 위주로 진행합니다. 신청자는 알리페이, 위챗 플랫폼, 육아보조금 미니앱 또는 영유아 호적 소재지 행정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육아보조금 신청 전용 구역에 진입해 육아보조금 정보관리 시스템에 로그인하고 나의 페이지에서 2022년, 2024년 연장 신청 경로를 클릭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영유아 호적 소재지 향진 정부 현장에서 취급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신청할 때 어떤 정보와 자료를 제공해야 할까요? 기존 신청에서 필요한 정보 및 자료와 일치합니다. 육아보조금 제도 관리 규범 시행에 따르면 신청자는 영유아 및 신청자의 관련 정보를 기입하고 영유아의 출생 의학 증명서, 주민 호적 등 기초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신청자와 영유아 간의 양육 관계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 법정 유효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영유아 정보, 례하면 호적지, 보호자 등 정보가 2026년에 2025년과 다르게 변경된 경우 신청할 때 현재의 정보 및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네, 어린이 치아 교정은 언제 하면 좋을까요? 빨리 할수록 효과가 더 좋을까요? 함께 알아봅니다. 네, 여름 방학 동안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치과 병원을 찾아 치아 교정 상담을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각 지역의 치과 병원은 잇따라 진료 고봉기를 맞이했고, 일부 병원의 외래 환자 수는 심지어 평소보다 두세 배 증가했답니다. 네, 그럼 어린이 치아 교정 빠를수록 좋을까요? 그리고 아이가 몇살될때 교정 효과가 가장 좋을까요? 네, 이것은 학부모들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최근 들어 교정과를 찾는 많은 아이들의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이에 전문가들은 조기 교정이 오히려 역효과를 낼수 있고 아이들의 전체적인 발달에 영향을 미치며 심지어 정상적인 성장 발달과 학습 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경 청화장경병원 구강의학센터 학과 책임자 주연항은 일부 아이들은 심지어 두세 살 때부터 교정을 시작하는데 사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 나이에는 많은 문제들이 아직 제대로 나타나지 않았고 교정이 필요하지 않는 기형이 있을 수 있는데 래하면 치아가 약간 고르지 않거나 치아 교체 과정에서 약간의 틈이 생기는 등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다수 아이들의 경우 치아 교정의 최적의 시기는 유치와 영구치 교체가 완료된 후로 일반적으로 12세 좌우입니다. 이 시기는 어린이의 영구치 치근이 점차 발달해 상하 치아 간의 교합 관계도 기본적으로 조정이 끝났을 때입니다. 또한 어린이 성장 발육의 고봉기를 맞아 치주 조직 개조 속도가 빠르고 치아 이동 속도도 상대적으로 빠릅니다. 따라서 이때 교정을 진행하면 치료 과정을 단축하고 효과를 높일 수 있으며 합병증 발생 확률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특수한 치아 상황이 있는 일부 아동의 경우에는 조기 개입이 필요하므로 부모는 제때 아이를 데려올 효과가 좋지만 일단 증상이 나타난 후에는 대다수 환자가 말기에 이르러 치료 효과도 좋지 않습니다. 폐암, 식도암을 예방하고 치료하려면 조기 선별, 조기 진단,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럼 어떤 사람들이 이 두 가지 질병의 고위험군일까요? 그리고 얼마나 자주 검사해야 할까요? 폐암 조기 선별입니다. 네 부류의 고위험군은 留意해야 합니다. 전문가는 50세 이상의 사람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매년 폐암 선별 검사를 받을 것을 건의했습니다. 첫째, 흡연 경력이 20년 이상인 경우. 둘째,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 만성 폐질환을 앓은 적이 있는 경우. 셋째, 성면 라돈 등 유해 물질에 장기간 노출된 경우. 넷째, 직계 가족 중에 폐암 경력이 있는 경우입니다. 전문가는 조기 선별 검사는 폐질환을 조기에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네, 그럼 어떤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식도암 선별 검사를 받아야 할까요? 45세 이상의 사람들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전문가는 5년에 한 번씩 위내시경 선별 검사를 받을 것을 건의했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행복을 열어가는 종선아의 해피라디오에서 인사드립니다. 선을 넘지 말라, 선을 넘지 말라는 말 저희들 자주 하게 됩니다. 선을 넘으면 안 되는 이유. 소통도 선을 넘으면 강요가 됩니다. 배려도 선을 넘으면 부담이 되고요. 농담도 선을 넘으면 모욕이 됩니다. 조언도 선을 넘으면 참견이 되고 솔직함도 선을 넘으면 무례함이 됩니다. 장난도 선을 넘으면 상처가 되고요. 그래서 서로를 위한다면 선을 지켜야 합니다. 서로를 지킨다는 건 거리를 두는 게 아니라 관계를 지키는 일입니다. 네, 우리는 가깝기 때문에 뭐 쉽게 말하면 아무렇게나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2: 여성은 여러 가지야, 이런 것도 저런 것도 여러 가지야 이렇게
3: 물어. 아니 그런 것도 아니라고.
4: 아니 보세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도대체 뭐예요?
3: 예, 똑바로 들어보세요.
5: 소녀는 금이라네, 눈부신 금이라네, 개방 세월 반짝반짝 눈부신 금이라네. 정다운 처녀여, 여자여, 그대들 없다면 꽃만은 남다들 생활 통비어 있으리. 소녀는 금이라네, 눈부신 금이라네.
3: 어때? 맞지?
4: 확실히 비슷해요.
2: 확실히 부르기는 잘 불렀다마는 그 근거가 도대체 뭐야?
4: 네, 근거 뭐야?
3: 그렇지, 그렇지. 근거가 뭐냐?
2: 뭐냐?
3: 요즘 우리가 그 뭐 나이트 클럽이요, 다방이요, 사우나요 다 제쳐놓고 그 식당 문 앞에 걸려있는 공무원 모집이라는 태쪽만 봐도 알 수 있지 않나?
2: 아, 그렇지, 그렇지. 그 말 듣고 보니까 확실히 그런 태쪽이 안 붙어있는 곳이 별로 없더라고.
4: 네, 저도 그런 걸 많이 봤어요.
3: 그렇기 때문에 우리 셋이서 그 남자와 여자라는 제목으로 사회의 한 측면을 좀 말해보자는 거야.
2: 그렇지.
4: 그런데 그렇지. 우리 셋이서 그걸 어떻게 표현해요?
3: 아이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4: 할 수 있죠.
3: 그럼 이렇게 합시다.
2: 네.
3: 그 당신께서는
2: 예,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4: 형님 어땠습니까? 들어오죠. 예, 들어오죠. 저 뭘 청하겠습니까?
2: 저 그런 게 아니라 저
4: 아가씨를 여과합니까?
3: 네, 알다.
4: 아니 그럼 뭘 여과합니까?
2: 저
3: 혹시 여기서 복무는 모집합니까?
2: 예, 예.
4: 모집한다. 이거 봐요. 저기 아가씨를 여기를 모시고 왔습니까? 그럼 여길 뭐 하러 왔습니까?
3: 저 우리 여기서 복무원을 하면 아이 되겠는 게 좋아요.
4: 이 손님 여기 뭐 백돌봉사인가 하겠는가? 손님들이 그래서 여기서 복무원을 하시겠다면 우선 먼저 병원에 가서 변성 수술부터 하고.
2: 아이고 뭐 남자들은 이렇게 값이 없는가? 아니.

0: 남자는 금이고 바닷돌이고 가슴부대는 금이고 아 천원 같은 남자 분들은 흙입니다. 아세요?
1: 그 아줌마 그 아줌마도 역하게 한다요.
2: 그 정말 여자로 태어나지 못한 게 영원 동지로군요.
0: 이제 우리 함들 방법이 없으니 일자리를 찾겠으면 그 벽돌 공장이나 도살 상무 때를 가보시오.
1: 아, 나는 어째야 여자를 태어난 것처럼 남자를 태어난 게
0: 이거 보세요. 너무 원통해 마세요.
3: 자, 이러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확실히 여성은 꽃이 옳죠.
0: 확실하죠.
3: 그런데 이봐. 그러면 우리 남성들은 도대체 뭐야?
0: 네, 뭐예요?
3: 잘나지 이것도 몰라?
0: 뭐예요?
3: 뭐야? 우리 같은 남성들은 흙이야. 흙썩은 흙이야.
0: 아니, 아니, 그럼 남자는 흙이라네. 쓸모없는 흙이라네. 경제지대 불쏘 불쏘 속썩은 흙이라네.
4: 예예예예 맞았습니다 맞았습니다.
3: 아이 그럴 수가 있을까? 어? 자 그럼 좋네.
0: 네.
3: 그럼 우리 셋이서 다시 한번 표현해보는 것이 어때?
1: 그렇죠.
3: 어? 자 해볼게. 해보자 해보자고.
0: 이거 아가씨들 빨리 얻어야 식사 경영하나 어찌나 하나 되겠지. 아니 집을 이렇게 좋게 담게 해놓고 아가씨 없으니 용어도 못하겠지. 뭐야 저 미나리 집에서 봐라. 무슨 손님이 그렇게 꽉 들었다니. 옳다. 저 집에서는 홍정광사에 가서 아가씨 두루 데려왔다 했지. 옳다. 그거 뭐 기라인가 그거 철철하다 했지. 기라인가 그렇게 잘 되지 무슨 전에 반해서 되는가 하오. 저기요. 맞아 잘 찍어놓어. 우리 음식점은 뭐 다 들어왔어. 우리 음식점에서는 그 준비하듯 하라고 고고로 하고 그 롱견 오늘도 다 달아내요.
4: 저 미안하지만 전 먹으러 온 게 아니에요.
0: 그럼 여기를 뭐 하러 왔어?
4: 저 여기서 공무원을 모집하나요?
0: 야 모집아
4: 한 달에 월급은 얼마씩 주나요?
0: 월급은 그저 한 300원 정도로 주고 내 상고가 올라감에 따라서 점피 더 줄 수도 있어.
4: 그럼 여기서 저는 실례하나요?
0: 아이고 오늘 한들 판들거리게 웃기다 근데 좋은 일 있겠다 해. 아 이렇게 그런 아가씨를 보다고 그래. 아재 이름이 뭐이지?
4: 향마.
0: 어째서?
4: 자요 이 몸이 얼마나 좋아요?
0: 아이고 그게 다 물어대고 아 뒤틀어 이렇게 태극기 똑 빠지고 이 머리 이렇게 환하게 생긴 군심 알겠어? 아 좋은 갈길을 막 들겠다는 게 있는데
4: 전 엉내 몸이 되고 싶지 않아요?
0: 어 그래서?
4: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요?
0: 아이고 내 그러자도 이런 천혜들은 올 때가 될 수예요. 그래 이전에 무슨 직업 해봤댔어?
4: 저 얼른 복장 모델 한 2년 하다가 그만뒀어요.
0: 아 그래 이건 내 눈썹이 별나 다 일했단데 아 남보다 치골도 크고 옷 입을 그 맥시랑도 다르다 했단데. 아재 우리네 용어 받아놔요. 별로 딜레비랑 시통할 게 없단데 그런데 혹시 그것도 그 딜레비를 켜놓으면 거기서 복장 모델이 나오게 되면 나는 그것도 대통령 항의해 보면 저 사람들은 무슨 거 먹어 저렇게 출출한가 이러면 얼마나 불바했는지 말어. 아, 그런데 옆에다 이렇게 모델 채워놓고 가만히 있으면 선수해마다. 그제 손님이 여기 없을 때 하다 그 복장 모델에서 그 그릉거리나 이런 거 몇 개 해보면 해드렸으면 진심이 많겠지.
4: 그래서요.

아네 먹이라 안 마르지 저 안에 들어가 방청소라 하면 조금 피식하냐 야

0: 벌써부터 신발을 잘못 치라는 거지.
1: 잘 몰라요.
0: 아, 괜찮아. 실력을 본다잖아.

0: 노래 잘 못하겠어요.
1: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2: 어우야, 아주 노래하는 거 봐라. 딱 가브레네 온다.
0: 야, 여러분이 한번 해봐라.
2: 간다. 나는 이 저렇게 가브레네 오는 노래 하려고요. 서양강 전용하겠습니다.
0: 아, 그래, 그래, 좋지.
2: 해산은 서양강 내.
0: 나도 못하겠습니다. 그럼 맞은 내가
2: 정신력을
0: 보는 게 어때?
2: 어? 그럼 손은 내 먼저 쳐야지.
0: 손은 쳐봐.
3: 자, 장님이 손은 내부터 먼저 쳐야지.
0: 먹어봐. 내부터 먼저 쳐주자.
2: 내가
0: 먼저 쳐주자.
2: 야, 그 조막 딱 주가
0: 해놓겠니?
2: 해놓겠다
0: 어때?
2: 열차 말이야. 정말
0: 어때? 열차 말이야.
2: 그게 떴대.
0: 야, 야, 애매라, 야, 야, 야.
2: 어떻게 해야 돼? 야, 네 어디를 치니?
0: 아무리 쳐봐야
4: 아, 이러고 보면 어떻습니까? 확실히 여성들은 꽃이 없죠?
1: 확실하지요.
5: 아니, 그래 방금 우리들이 편을 봐보다 그래 여성은 꽃입니까?
1: 글쎄, 그런 여성은 서부분이고, 아, 대부분 여성은 가정과 사회에서 아름다운 꽃으로 단장해 가고 있으니 응당꽃으로 불려야 되지요.
5: 예, 맞았습니다, 맞았습니다. 예.
4: 아, 그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성분들에게 특히는 테레비를 시청하시는 모든 여성들에게 어울리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6: 여성은 꽃이라네.
7: 네, 언제나 들어도 우리에게 큰 웃음을 주는 소품입니다. 여기 출연의 오선호, 강동춘, 리동근 선생님이었습니다.

만남은 인연이지만 관계는 노력이다라는 말이 있죠. 아래에는 인간관계 수준을 높이는 말 7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미안해요. 제가 더 살펴볼게요. 두 번째는 고마워요. 덕분에 편해졌어요. 세 번째는 내 입장도 충분히 이해돼요. 네 번째는 말해줘서 고마워요. 다섯 번째입니다. 내가 틀렸을 수도 있어요. 여섯 번째는 잠시 생각한 뒤 다시 이야기해요. 일곱 번째, 서로 좋은 방향을 찾으면 좋겠어요. 이 관계의 수준을 높여주는 말 일곱 가지 전해드렸는데요. 이 일곱 가지는 뭐 우리 부부 사이에도 좋고 직장 동료, 지인 관계, 모든 관계에서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말들입니다. 네, 오늘도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상처되는 말은 하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하루를 가져보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고요. 지금까지 정선아였습니다.

0: 노래가 있어 즐겁습니다. 노래가 있어 행복합니다. 즐거운 오후, 행복한 오후. 노래 한마당.
1: 안녕하십니까. 노래 한마당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오늘 연변 아줌마 함께 배워봅니다. 이 노래는 안춘만 작사, 안춘섭 작곡의 리광일 가수가 부른 노래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프로는 현재 연길 융합매체중심 APP, 엔지롱마이 APP, 그리고 칭징 FM 라디오 앱을 통해서 모바일 청취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엔지롱마이 앱 그리고 칭징 FM 라디오 앱을 통해서 청취가 가능합니다. 오늘도 생방송실 많은 분들 자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인사 나눕니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1: 예, 오늘도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노래입니다. 작은 꽃 한 송이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아, 역시 이 노래 안춘만 작사, 안춘섭 작곡, 안용수 마법자 가수가 부른 노래가 되겠습니다. 노래방 번호는 79319번, 79319번입니다. 자, 반주곡 나갑니다.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도

네, 안춘만 작사, 안춘석 작곡, 안용수 마복자 가수의 작은 꽃한 송이 함께 불러봤습니다. 노래방 번호는 79319번이었습니다. 자, 오늘 함께할 연변 아줌마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가사가 필요하시면.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아래는 가사 불러드립니다. 자, 먼저 1절.

0: 가사입니다. 동네에서 효부라고 소문 놓던 동네에서 효부라고 소문 놓던 일 잘하고 꿈이 많은 연변 아줌마 일 잘하고 꿈이 많은 연변 아줌마 고향 멀리 낯설은 타향 땅에서 고향 멀리 낯설은 타향 땅에서 그리움에 취해 울고 사랑에 웃네 그리움에 취해 울고 사랑에 웃네 아 연변 아줌마 아 연변 아줌마 아 연변 아줌마 아 연변 아줌마 오늘도 꿈속에서 별을 찾는다네 오늘도 꿈속에서 별을 찾는다네 오늘도 꿈속에서 별을 찾는다네 오늘도 꿈속에서 별을 찾는다네
1: 가정에서 현철한 못하란만
0: 네, 2절입니다. 가정에서 현철양모 자랑 많던 가정에서 현철양모 자랑 많던 살이 밝고 꿈이 많은 연변 아줌마 살이 밝고 꿈이 많은 연변 아줌마 고향 땅 천리만리 떠나 있어도 고향 땅 천리만리 떠나 있어도 상봉을 기약하며 내일을 웃네 상봉을 기약하며 내일을 웃네 아 연변 아줌마 아 연변 아줌마 아 연변 아줌마 아 연변 아줌마 오늘도 꿈속에서 네, 안춘만 작사, 안춘석 작곡, 리광일 가수의 연변 아줌마입니다. 노래방 번호는 79147번, 79147번입니다. 자, 아래는 1절부터 따라 불러보겠습니다.

자, 제일 첫 줄 보겠습니다. 동네에서 효부라고 올라갑니다. 동네에서 효부라고 들립니다. 동네에서 효부라고 소문 놓던 얼마나죠? 자, 앞부분 보면서 하겠습니다. 다시 합시다.

마지막 부분. 오늘도 꿈속에서 별을 찾는다네. 마지막 찾는 빨리 합니다. 별을 찾는다네 들립니다. 오늘도 꿈속에서 별을 찾는다네. 찾는 빨리 합니다. 한 번만 더 해봅시다. 1절.

0: 노래로 풀고 이야기로 채우는 즐거운 오후 행복한 도시입니다.
1: 인생에는 가슴 뛰는 노래가 필요하고 일상을 풍요롭게 채워주는 따뜻한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0: 기존 프로그램 노래 한마당과 좋은 세상이 함께 오후 2시의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1: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노래 한마당으로 여러분의 목소리가 가득 채워지는 노래 배우기 시간입니다. 함께 부르는 즐거움으로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어 보십시오. 새 노래를

0: 깨우는 기쁨이 오후의 피로를 싹 씻어줄 겁니다.
1: 화요일, 목요일은 좋은 세상으로 우리 곁에서 빛나는 특별한 이야기꾼들을 만나고 일상의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눕니다. 생각을 확장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0: 노래로 하나 되고 이야기로 성장하는 오후 2시. 여러분의 매일을 더 행복하게 태워드리겠습니다.
1: 네, 여러분은 지금 노래 한마당 프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안춘만 작사, 안춘석 작곡, 리광일 가수의 연변 아줌마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노래방 버전

자, 노래방 반주에 맞춰서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번호는 79147번, 79147번입니다. 자, 반주곡 보내드리겠습니다. 청취자분들도 함께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0: 네, 노래하마다 오늘 시간에는 안춘만 작사, 안춘석 작곡, 리광일 가수의 연변 아줌마 함께하는 사이 약속된 시간이 다 됐습니다. 노래방 번호는 79147번, 79147번입니다. 네, 오늘도 자리 함께해 주신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저는 다음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여름따라 너무 덥죠? 짐승더위를 싹 식혀줄 남강특집이 찾아왔습니다. 지난 세기 90년대를 풍미했던 향강영화 연지곡, 영원한 오빠 장국영과 매력덩어리 언니 매경방이 주연을 맡아 화려한 연기를 보여주었죠. 본 프로에서는 영화 연지구를 탄생시킨 중국의 저명한 작가 리벽화의 소설 연지구를 라디오 소설로 각색해 방송해드리겠습니다. 반세기를 걸친 비리의 사랑, 사람과 귀신 사이에 얽힌 꿈같은 이야기. 등기고싹 무시무시하지만 가슴이 아프도록 슬픈 사랑 이야기가
1: 한여름 당신의 곁을 지켜드리겠습니다.

0: 라디오 소설 연지구 귀신에게 마음을 홀린 운이 나쁜 궁상맞은 서생이었다. 3층 전문 진찰실에 가니 의사가 말했다.
1: 굽혀보세요. 펴보세요. 흔들어보세요.
0: 나는 많이 힘들었지만 시키는 대로 했다. 조금 움직일 때마다 모든 정력은 고통을 참는 데 소모되었다. 얼마 되지 않아 맥이 다 빠져버렸다.

0: 뼈가 골절된 건 아닙니다. 조금 움직여 보세요. 움직이면 괜찮아집니다. 입원할 필요 없어요. 집에 가도 됩니다.
1: 선생님, 촛골이 굽혀졌는데요.
0: 천천히 펴질 겁니다.
1: 너무 아파서 펼 수가 없습니다.
0: 좀 참으면 괜찮습니다.
1: 선생님, 상한 건 오른손입니다. 오른손을 쓸 수 없으면 저희 생활에 영...
2: 의탁에 말했다.
1: 개손이 아니라고 참...
2: 의사는 두 가지 약을 떼주었다.
0: 길고 흰 것은 진통제입니다. 참지 못할 정도로 아플 때에만 복용할 수 있습니다. 동그란 것은 위약인데 진통제가 위에서 확산될 때 복용하세요.
2: 나는 그 약들을 흘끔 쳐다보았다. 상식상 나도 특효 진통제의 효능을 잘 알고 있다. 진통제를 많이 보관해두면 자살에 사용할 수 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바로 약을 삼켰다. 의사는 나를 쫓다시피 내보냈다. 집으로 오는 동안 마취 때문에 고통이 미미해졌다. 집에 돌아오니 팔꿈치 부분이 부어있었다. 청소년식이 축구를 하다 상한 것처럼 며칠이 지나면 붓기가 빠지고 통증도 사라질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다. 흐리멍텅해서 몇 시간이나 누워있었다. 한밤중에 느낀 아픔이란 깊은 산골짜기에 머문 것처럼 등골이 오싹하고 식은 땀이 났다. 청조 때 간신히 내린 혹형마냥 얼얼하고도 커다란 통증이 몰려왔다. 갑자기 아픈 손팔이 얼음덩이가 된 것처럼 차가워졌다. 찬찬히 보니 그건 얼음덩이가 아니라 손이었다. 여화가 한창 자신의 손으로 붓기를 빼주고 있었다. 여화의 손은 귀한 손이었다. 당시 큰 기방의 마담은 기생들의 일상생활을 빈틈없이 돌봐주었다. 마담은 기생들이 무거운 물건을 들지 못하게 했다. 심지어 세수수건도 아주머니들을 시켜 물을 짜게 했다. 하여 여학의 손은 비단처럼 부드러웠다. 그런 손이 아픈 곳을 어루만지니 좀 나아지는 것 같았다. 더 심하게 상했더라면, 심지어 골절되었다면 이 미묘하고 황홀한 순간은 더 길어졌을지도 모른다. 여화는 아무 말도 없이 침대가에 앉아 내 손팔을 오르만지고 있었다. 나는 캄캄한 가운데 그녀를 가만히 훔쳐보았다. 그녀는 우아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무뜩 그녀들의 예의가 생각났다. 그 당시 기생들은 현실의 소녀들보다 예절을 더 잘 지켰다. 현실의 소녀들을 보면 남자친구의 집에 와서 남자친구 앞에서 꺼리낌 없이 제모제를 바르고 제모한다. 그에 반해 서당 기생들은 손님들 앞에서 절대 아프고 괴롭고 미끄러진 표정을 짓지 않는다. 여화의 얼음찜질처럼 여화의 침묵은 나에게 평안을 선사했다. 점차적으로 고통이 가셔지면서 제정신이 들었다.
1: 여화씨, 어젯밤에는 어디로 갔댔어요? 왜 오지 않았어요?
2: 그녀는 내가 부상당한 것보다 자신의 행적을 묻는 것에 혹시 감동을 먹지 않을까.
0: 아주 많은 일을 했어요.
1: 뭘 했는데요?
0: 여러 곳에 갔어요. 그곳에는

0: 우리가 전에 사용한 적이 없는 증권 같은 게 많았어요. 출생증명, 사망증명, 신분증, 회항증. 가는 곳마다 다 펼쳐보았어요.
1: 하지만 번호로 기재된 문건은 수없이 많았다. 아무리 귀신이다 해도 하루 시간에 3877에 관련된 숫자 단서를 찾을 수가 없었다. 바다에서 바늘 찾기였다. 그 외에도 숫자 관련 문건은 많았다. 여권, 회향증, 세금 명서, 도서증, 신용카드, 저축카드, 선거민 등기증, 전기료금 명세서, 수도료금 명세서, 전화비용 명세서, 명수증, 차용증, 량민증, 미혼증명서, 범죄기록 서류번호. 마음속으로 해보아도 숨이 찰 지경이었다. 한 시민한테 잘해준 숫자는 바닷물보다 많았다. 어쩌면 언젠가는 사람이 숫자로 대체되어 감각도 감동도 없어질지 모른다. 언제면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진정한 알몸이 될 수 있을까?
2: 여화씨, 무슨 단서라도 있나요?
1: 여화는 머리를 흔들었다.
0: 아니요. 생전에 사랑 때문에 자살한 사람은 죽어서 왕사성에 갇혀 온갖 고통을 다 겪지요. 황천길에서 여러 가지 재판을 받으면 다시 태어날 기회가 생겨요.
2: 왜 전생의 기억이 하나도 없지?
0: 그건 새로 태어나기 전에 맹파의 차를 마셔서 그래요.
1: 전륜대 아래에는 맹파정이 섰는데 맹파는 새로 태어나려는 귀신들에게 기억을 잊게 하는 차를 마시게 한다. 이 차는 달고 맵고 쓰고 시고 짠 다섯 가지 맛이 나는데 그걸 마시면 남북 소동을 분별하지 못하고 육도륜회에 떨어져 다시 태어나게 된다.
2: 그럼 좋은 거죠. 전생의 일을 잊고 새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0: 영정씨, 영정씨는 한 번도 한 사람을 가슴 깊이 그리워한 적이 없죠?
2: 없어요.
0: 전 안 돼요. 전생을 고통스럽게 보냈는데 다음 생에도 고통스럽게 보내란 법이 어디 있어요? 우린 그저 함께 행복하고 싶을 뿐이에요. 이게 욕심인가요?
1: 사랑에 깊이 빠진 사람은 군인마냥 강했다. 나는 여화의 애틋한 마음에 찬물을 끼얹기 싫었다. 신념 하나로 행복한 가정을 바라고 해피엔딩을 바라는 게 과연 욕심일까? 천지간의 토기심이란 게 존재해서 일부러 그들을 갈라놓고 이를 인연이라고 이름짓는 것은 분명 바람직하지 않는 일이었다.

0: 정겹고 맛깔스러운 우리말, 뜻을 정확히 몰랐던 단어의 비밀, 속담에 담긴 지혜, 시대와 함께 변하는 우리말의 모습까지 오늘
1: 보겠습니다. 아이는 처음에는 걷는 것이 힘들다며 산책을 싫어했지만 매일 꾸준히 나가다 보니 점차 재미를 붙였습니다. 이제는 제가 나서기도 전에 먼저 앞장서서 집문을 나섰고, 예전에는 오직 걷는 것에만 집중했지만 지금은 주변 사람들과 푸른 식물에게도 눈길을 돌리며 세상을 천천히 관찰하는 모습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어제도 평소처럼 아이와 동네를 산책하던 중

땅에 있는 앵도나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나뭇가지마다 작은 앵도들이 알차게 열려 있었습니다. 아이는 평소 크고 달콤한 앵도만 먹어봤을 뿐 이렇게 작은 앵도는 처음 보는지 제가 하나 따서 맛보라고 권해도 선뜻 먹으려 하지 않고 거절했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이거 진짜 맛있는데 안

않았습니다. 뿌드드 하다의 첫 번째 의미는 입안이 떫은 것을 먹은 것 같은 느낌이 있다 라는 뜻입니다. 덜 익은 열매나 떫은 약초 등을 맛보았을 때 흔히 느끼는 감각으로 단순히 맛이 쓰다고 표현하는 것보다 입안의 미세하고 불편한 촉감까지 생생하게 담아내는 섬세한 표현입니다. 이 단어에는 또 다른 쓰임새가 있습니다. 뿌드드하다의 두 번째 뜻은 몸이 좀 찌뿌드드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밤잠을 푹 자지 못하거나 늦잠을 자고 일어났을 때 혹은 오랫동안 앉아 움직이지 않아 피로가 쌓였을 때 온몸이 무겁고 뭉근하기 불편한 느낌을 떠올리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말에 휴직한다고 늦은 밤까지 핸드폰을 보다가 늦잠을 잤던 적이 있습니다. 한낮이 되어서야 겨우 눈을 떴는데 머리는 멍하고 어깨와 허리는 뭉근하게 무거워 몸을 움직이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온몸이 시원하게 풀리지 않고 뿌드드한 기분이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그때 저는 자연스럽게 늦잠을 잤더니 몸이 뿌드드하다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이처럼 잠을 잘못 자거나 피로가 누적되어 몸이 개운하지 않은 무거운 상태를 묘사할 때 뿌드드하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는 순 우리말의 문을 두드리는 것에서 시작해 이제는 우리말의 푸른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평소 흔히 쓰지만 아리송했던 단어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고 옛 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속담과 성구의 풍경을 발견하는 즐거움. 내일 이 시간에도 알쏭달쏭 우리말과 다시 만나요.

0: 뉴스입니다. 먼저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길을 보도 이어 발전 경험 게시. 오늘은 전면적 초여 사회 길에서 라고자 하명이라도 있어서는 안 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0: 안위성 하남시, 용락 해적 자치구, 석취산시, 광서 장적 자치구 방송하면서 대중들의 생활난을 착실하게 해결해 학습 교양 성과에 효과를 확보했습니다.
1: 올 상반기 전국 상업 공연 티켓 매출이 304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0: 경덕진 수공 도자기 산업 요적이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했습니다.
1: 미군이 이란에 대한 공습을 중지했습니다.
0: 뉴스에어 특집 프로를 보내드립니다.
1: 아래 상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0: 도시와 농촌의 융합 발전은 공동 부유를 추진하는 내재적 요구일 뿐만 아니라 15차 5개년 전망 계획 기간 중국식 현대화 추진의 중요 임무이기도 합니다. 습금형 동지는 절강성에서 근무할 때 도시와 농촌의 통합 발전을 매우 중시했습니다. 의회에서 조사 연구를 진행하면서 습금형 종속일은 저소득 농가의 생산과 생활 실태에 주목하며 그들의 현실적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결해주고 전면적 초유 사회로 나가는 길에서 한 사람도 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20여 년간 의원은 줄곧 종속의 당부를 명심하고 시장이 도시와 농촌의 융합 발전에 힘을 실어주는 방식을 탐색하며 도시와 농촌의 일체화, 주민 부유의 효과적인 발전 경로를 개척해 왔습니다. 계열 보도, 의호 발전 경험 게시, 오늘은 제3회 전면적 초유 사회 길에서 라고자 한 명이라도 있어서는 안대를 보내드립니다. 저녁 무렵 의호시 대진진 대진 이촌의 문화강당에서 새로 개강한 회곡 양성관이 동네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아냈습니다. 절강성 의호시 대진진 대진이촌 주민 진국진 씨는 문 앞에 이 같은 양성관이 개설되고 식사는 로는 식당에서 할수 있어 매우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대진이촌의

행복한 생활은 시장과 향촌 산업의 연동을 통해 실현된 것입니다. 20세기 80년대부터 의료 소상품 시장이 호황을 노리면서 대진이촌은 기회를 다잡고 쇼츠 가공을 시작했습니다. 시장에서 받은 주문을 마을에서 생산하면서 대진이촌은 발전세를 타기 시작했으며 조은시에서 솔선에 신농촌 개소를 진행했습니다. 2002년 12월 27일 습금형 동지가 처음 의료소 조사 연구를 진행할 때 첫 방문지가 대진이촌이었습니다. 당시 절강성 의료시 대진진 진장이었던 료금토는 습금형 동지는 새로 지은 집을 돌아보면서 집들이 아주 정갈하게 잘 지어지고 길도 널찍하다며 흐뭇해했다고 말했습니다. 습금형 정석이는 마을을 돌면서 수시로 어려운 가정, 로인들의 주거 상황을 문의했습니다. 당시 절강성 의호시 대진진 대진이촌 당지부 위원이었던 변흥훈 씨는 경제가 급속히 성장했지만 도시와 농촌의 발전은 불균형적이고 불충분했습니다. 노동자와 농민 관계, 도시와 농촌 관계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 이것이 앞에 놓인 큰 과제였습니다. 2003년 7월 10일 열린 절강성 당면의 제11기 제4차 전원확대회의에서 습금형 동지는 현대화를 앞당기고 초유사회 전면 건설에서 앞장서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초면에 농촌을 포괄해야 하며 근본은 농촌에 있습니다. 현대화를 앞당김에서 농촌의 현대화가 없으면 현대화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명기해야 합니다. 도시와 농촌을 통합계획하려면 산업연동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더욱이는 농촌 발전의 단점을 보완해야 합니다. 2003년 6월 절강은 촌촌시범, 만 의호시는 전반 1105평방킬로미터 지역을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분류해 추진하는 방식을 강구했습니다. 조성구와 부성구는 부대 가공을 발전시키고 마을은 지역사회로 전환시켰습니다. 그리고 교외 지역은 농촌 풍모를 보존하고 생태 농업을 발전시키며 공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보완했습니다. 리조촌은 그 중의 하나입니다. 지속적인 정비를 거쳐 2017년 리조촌은 아름다운 향촌 종품선 급행열차에 올랐습니다. 잘 보존된 향촌 풍모는 대량의 관광객들을 끌어들였고 이를 통해 마을은 향촌 특색과 문화 바탕을 겸비한 창업마을로 변신했습니다. 절강성 의호시 후택가도 리조촌 청년창업자 손철혁은 드넓은 농촌과 소상품 시장을 연결해주는 이곳은 창의성의 집결지로서 좋은 설계와 아이디어는 모두 이곳에서 빠르게 실현될 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손설혁은 운남 귀소, 사천의 자연 작품을 이곳에 가져와 촌시 창구를 만들고 누구나 이곳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게 했습니다. 2023년 9월 20일 습금형 정석에는 의호를 시찰하며 첫 번째 방문지로 리조촌을 찾았습니다. 정석에는 마을 주민들에게 향촌 지능의 잠재력은 무한하고 앞으로 할 일이 많다며 열심히 노력해 함께 보유하고 아름다운 공동 본영의 미래를 만들어 가자고 경례했습니다. 2001년부터 2023년까지 21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같은 땅, 같은 당부, 같은 마음은 발전 과정에 항상 인민의 복지를 잊지 않은 습금평 동지의 집권 이념을 잘 보여줬습니다. 현재 리조촌에는 340명 이상의 청년 창업자가 모여들었고 100개 이상의 혁신 업종이 자리를 잡았으며 매년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방문합니다. 현재 리조촌은 주변 마을과 연합해 대리조 공동 본영구를 구성하고 공동 출자로 강촌 회사를 설립해 수익을 공유하고 위험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절강성 의호시 후택가도 리조촌 당지부석이 방호령은 우리는 총서기의 당부를 마음에 새기고 다른 8개 마을과 손잡고 한마음이 되어 한 가족처럼 지내고 함께 힘을 모아 대리조 지구를 농업이 강하고 농촌이 아름다우며 농민이 부유한 공동본영의 새로운 전형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습금형 동지는 의료 발전 경험을 정리하고 보급하면서 도시와 농촌의 균형 발전을 중시해야 하며 공업으로 농업을 지원하고 상업으로 농업을 강화하며 도시와 농촌을 이끌고 도시와 농촌이 서로 촉진하는 것이 바로 의료 발전의 강력한 조치였다고 표했습니다. 20년 동안 의료는 습금형 동지가 제시한 방향에 따라 꾸준히 도시와 농촌 간 기반시설과 공공서비스 격차를 줄여왔습니다.

0: 도시 건설 면적은 2006년 56평방킬로미터에서 116평방킬로미터로 확장되었고, 도시화율은 83.7%에 달했으며, 농촌 주민 1인당 가처분 소득은 57,965원에 이르렀습니다. 소상품은 도시와 농촌을 연결할 뿐만 아니라 산업사슬을 따라 더 넓은 지역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의욕 글로벌 디지털 무역센터에서는 최근 옷을 갈아입히고 포즈를 취하게 할수 있는 털실 강아지 인형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작은 장난감 뒤에는 여러 성과 자치구, 직할실을 아우르는 생산 사슬이 연결되었습니다. 가게 주인 오동 씨는 리본, 끈, 액세서리, 작은 물건들은 조용하게 안위, 하남, 강소, 하북 등지에서 제작되었고, 주문이 나가면 그에 따라 생산 능력도 높아진다고 소개했습니다. 의외에서 400km 이상 떨어진 안위성 전장시에는 이 털실 강아지의 옷과 액세서리를 생산하는 공장이 있습니다. 공장 책임자 장동 씨는 우리도 의료 소상품 산업 사슬의 한 고리라고 하면서 의료에서 디자인하면 이곳에서 가공한다고 말했습니다. 장동 씨의 공장은 邻근 주민 약 100명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 그들의 수입을 늘려줬습니다. 통관 주문량이라는 장점에 힘입어 오늘날 의료 소상품 시장은 전국 110개 지적 산업단지의 발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산업사슬은 전국 210만 개 중소기업과 3,200만 명 산업 노동자들을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중국사회과학원 현대중국연구소 성월홍 부소장은 20여 년 동안 의원은 산업, 도시, 농촌을 하나의 전체로 간주해 통합계획하고 산업사슬을 농촌으로 지역으로 확장해왔다고 표했습니다. 도시와 농촌의 융합발전은 중국식 현대화의 필연적인 요구입니다. 우리는 습금형 종속의 중요한 지시 정신을 근본 준칙으로 삼아 신형 도시화와 향촌 전명 진흥을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농촌 산업 발전, 공공 서비스 등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보존 자원에 기반해 특색 산업을 발전시키며 도시와 농촌의 고용을 촉진해 각자의 실정에 맞는 공동 번영의 길을 탐색하고 걸어가야 합니다.
1: 올바른 지적관 수립과 실천 학습 교양 활동을 전개한 이래 안위성, 회남시, 영하회족 자치구, 석취산, 광서장족 자치구, 방성항은 학습과 조사, 개설을 일괄적으로 추진해 대중들의 생활난제를 확실하게 해결함으로써 학습 교양 성과가 효과적으로 보도록 추진했습니다. 학습 교양을 전개한 이래 안위성, 회남시는 당원 간부들을 조직해 방문과 조사 연구를 진행해 민생 분야의 취약점을 점검하고 보완했습니다. 유동 상가에 대한 관리는 오랫동안 이어진 난제였습니다. 단순히 단속만으로 대응하면 상인들의 불만을 초래하고 시민들도 만족해 하지 않을 것입니다. 각 측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현지 정부는 단속과 개방을 병행하고 시민들의 편리와 혜택을 우선시하는 구상을 내오고 선후회 로점 개설 구역을 선정하고 53개 로점을 표준화 개소하고 2,445개 로점 자리를 제공했습니다. 과일 판매 성수기에 자체로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临시 가게도 설치했습니다. 상인 허본탕은 예전에 매일 떠돌아다니면서 팔았지만 지금은 고정된 로점에서 빗바람과 뜨거운 햇볕을 피할 수 있고 수입도 안정적이었다고 기뻐했습니다. 대중들의 요구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회남시는 기존 문제 3,470건을 미리 정리하고 기한 내에 해결하도록 했습니다. 형상 공장을 철저히 두절하고 학습 교양을 깊이 있고 실속 있게 추진했습니다. 안위성 회남시 당위원회 사회 사업부 부장 전정경은 습금형 당건설 사상을 깊이 있게 학습 관철하는 것과 올바른 지적권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학습 교양을 결부시켜 두 가지 확립의 결정적 이를 더욱 깊이 있게 깨닫고 두 가지 수호를 단호히 실천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새로운 권리자가 기존 문제를 해결한다는 책임감을 안고 민생보건사의 단점을 정확히 보완해 학습 성과를 실질적 복지 효과로 전환시킬 것입니다. 학습 교양 과정에 영하회족 자치구 석취산시는 각급 당원 간부들을 조직해 일선에서 조사 연구와 방문을 진행해 대중들의 의견과 희망 사항을 폭넓게 수렴했습니다. 퇴직한 노인들의 일상생활과 정신문화 수요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현지에서 로인 복지기관에 의뢰해 로인 취미 학습반을 집 앞에 꾸렸습니다. 석취산시 대무구구 조양가도 이심 지역사회주민 백열사는 지역사회에서 로인들이 함께 노래하고 춤추며 악기도 연주하고 서예를 배우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 기분이 매우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학습교양을 전개한 이래 석취산시는 도시공원 개조와 승격, 주택단지의 환경위생정비 등 대중들의 희망사항 3,873건을 해결했습니다. 융합회족 자치구 석취산시 당위원회 조직부 부부장 류금흠은 습금형 당근살 사상을 깊이 있게 학습 관찰하고 학습 교양을 경제 성장을 안정시키고 발전을 촉진하며 민중의 복지를 도모하는 등 재반 중점 임무와 결합시켜 문제와 부족점을 계속 찾아내고 돌출한 문제를 해결해 실제적 정돈 개혁 성과로 대중들의 획득감, 행복감, 안정감을 부단히 증강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학습교양을 시작한 이래 광서장족자치구 방성항은 여러 기관에서 각기 보고서를 제출하고 데이터가 고립된 등 기층 관리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통합보고 시스템 건설을 추진했습니다. 예전에 지역사회에서 특수아동 기본 정보를 수집하려면 여러 부문과 각기 연결해하고 관련 정보가 중복되어 3일이나 걸렸습니다. 하지만 통합보고 시스템을 도입한 후 지역사회에서 1차적으로 정보를 입력하면 전반 절차를 단 하루 만에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광서종족자치구 방성항 동흥시 동흥진 공원지역사회당 총지부석이 정의는 예전에 각 부서에서 반복해 자료를 요청했는데 통합보고 시스템을 도입한 후 민정부문이 주도해 통합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기 때문에 중복 작성에 번거로움을 덜 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현재 방성항시 전역에 처급 이상 지도부가 조사하고 점검한 문제는 684건이고 각종 문제를 분류하고 차별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광서종족자치구 방성항시 당위원회 조직부 부부장 맹명래는 습금평 당근설 사상과 습금평 총서기의 7일 종료 연설 정신을 깊이 있게 학습 관찰해 당근설 우세를 관리 효능, 발전 동력으로 전환시키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통합보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용해 기층의 규제를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부담을 경감하며 기층 관리 수준을 끊임없이 제고하고 민생복지를 지속적으로 증진하고 있습니다.
0: 중국 공연업종협회의 최신 수치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국 상업 공연 티켓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9.4% 증가한 304억 원, 관람객 수는 5.28% 증가한 연인 수로 9,881만 명을 기록하면서 소비 촉진 효과가 뚜렷했습니다. 2026년 상반기 공연 시장의 공연 횟수와 티켓 매출, 관객 수가 모두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중국 공연업종협회 부회장이며 비서장인 반현은 대형 콘서트 시장의 열기가 지속되고 다양한 산업 간 협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반현은 콘서트 공연장의 평균 티켓 판매 수가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하고 대형 음악축제 시장 운영은 브랜드 가치, 맞춤형 라인업, 세분화된 관객 대상에 중점을 두면서 조회수 확보에서 체험 중심으로 조언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한 올 상반기 전국 철도는 팬 전용 열차 100여 편을 운행해 공연을 중심으로 한 일련의 서비스 소비 제공자들이 새로운 발전 공간을 찾도록 하고 실질적 소비 촉진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2026년 상반기 장착 무용극, 고전 연극, 고품격 전통극 등 극장 공연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인터넷 스타들이 지속적으로 2, 3선 도시로 진출하면서 도시 간 문화 관광 소비를 이끌었습니다. 한편 각지는 연극 진흥 3년 행동 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우수한 작품들이 잇따라 등장하도록 했으며 여러 지방극은 타 지역에서도 인기를 끌었습니다. 여러 면에서 긍정적 변화가 나타나고 산업 간 연동을 통해 소비 촉진 효과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에는 고품질 인터넷 스타와 다양한 몰입형 경영 형태, 산업 간 융합의 우세에 힘입어 하반기 공연 소비 잠재력이 부단히 방출될 것이고 업계는 고품질과 복합형의 장기적 발전으로 안정하게 나아갈 것이라고 내다보았습니다.
1: 한국 부산에서 열린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제48차 세계유산대회에서 우리나라가 신청한 경덕진 수공도자기 산업유적이 25일 세계유산 등재에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의 세계유산 총수는 예신 한 건으로 늘어났습니다.

0: 있습니다. 강서선 동북포 위치한 경덕진 수공 도자기 산업 유적은 경덕진 도자기 생산 중심, 호전 고대 도자기 가마 유적, 고령 도자기 토광 유적, 장령 도자석 광산 유적, 교담 가마용 나무 연료 생산지 등 5개 부분으로 이루어졌으며 유산 구성 요소가 15개, 유산 지가가 45개입니다. 강서선 문화관광청 1급 순시원 정신권은 전반 산업체계를 아우르는 이 거대한 유산체계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강서성은 입법, 계획, 구체적 보호 등 세 가지 면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신권에 따르면 강서성은 경덕진 도자기 산업 문화유산 보호 조례를 제정하고 경덕진 도자기 산업 유사 보호 관리 기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 실시 과정에 요소 45개 중 국가급 보호와 성급 보호에 포함되지 않은 성급 문화재 보호 단위에 포함시켰습니다. 구역 면적이 1979헥타르, 완충 구역 면적이 5545.7헥타르인 경덕진 수공 도자기 산업 유적은 10세기부터 19세기까지 경덕진 수공의 도자기 산업 체계의 대표적 유산입니다. 중국 정부는 관련 유산의 등재와 보호를 위해서 오랜 기간 막대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보호 사업은 거의 반세기 동안 지속되었고 세계유산 등재 신청 사업은 11년이 걸렸습니다. 국가문화국 세계문화유산사 사장 등촌은 세계유산 등재 성공은 세계유산 목록 내 도자기 주제 공백을 메웠을 뿐만 아니라 경덕진의 경제사회 발전에도 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등촌은 향후 사업에서 계속 새로운 중요한 유적이 발견될 것이고 새로운 건물들도 역사적 가치를 지닐 수 있으며 이를 지속적으로 보호체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문물에 대한 발굴과 실증을 통해 경덕진의 역사 문화적 담채를 더욱 충실하게 하는 자체가 바로 문화 발전의 중요한 일을 갖는다고 강조했습니다.
1: 올해 제12호 태풍 노을 중심이 26일 새벽 3시 50분을 전후해 광동성 해주시 해동현 병례진에 상륙했으며 상륙 당시 태풍 중심 부근의 최대 풍력은 14급이었습니다. 태풍 노을은 상륙 후 계속해 복편서 4급 비상대응을 가동했습니다. 관련 지역은 대책을 강화해 이민 대중의 생명 재산 안전을 확실하게 보상해야 합니다. 광동 해동현 정부는 이번 태풍 상륙에 대응해 5개 정지 조치를 강구했습니다. 23일부터 역내 7만 명을 안전지대로 대피시키고 조민보호센터를 380여 개 개설해 조민들을 도왔습니다. 태풍 노을이 상륙하면서 광동 역내는 계속해 강한 비와 강풍 날씨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광동충 동부의 현실은 26일 폭우 또는 큰 폭우, 일부 지역은 특대 폭우 또는 7급 내지 10급 돌풍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광동성 기상대는 태풍 노을에 따른 비바람의 영향이 극단성을 띠기에 관련 방어 사업을 잘해야 한다고 표했습니다. 광동성은 25일 저녁 11시에 태풍 방지 비상대항을 1급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26일 0시까지 광동성의 대피 규모는 연인수로 71만 5,351명입니다. 25일 오후 5시까지 광동성 수리 부문은 공평, 룡경, 면화탄, 장담 등지의 대중형 저수지 261개는 물 방치하도록 했습니다. 복건성 장조시 동산현 인민무장부는 민병 응급 역량을 동원하고 도시관리 대원들과 함께 특별 순찰대를 모어 중점 빈해 관광구에 대해 순찰을 전개했습니다. 그리고 고력 매점들의 안전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동산현 동릉조서 민병 하릉지는 백사산 구역 연선 매점에 대해 전방위적 태풍 방지 사업을 전개하고 순찰을 통해 해변가에 체류한 관광객들에게 위험 부담을 제시하고 대피소로 이동하도록 안내했다고 표했습니다. 26일 새벽 1시 10분 향강 초문대는 구호 열풍 또는 폭풍 풍력 증강 신호 즉 구호 풍구를 발령했습니다. 향강특별구 정부 도로선은 25일 저녁 8시에 관할군에 각 긴급통제센터를 가동해 태풍으로 인한 공공도로 돌발사태에 수시로 대응하게 했습니다.
0: 간추린 국내뉴스입니다. 교통운수부 국가철도국 중국 민용항공국 국가우정국이 일전에 종합운수봉사발전 15차 5기년 전망기획을 발표했습니다. 관련 기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현대화 종합운수봉사체계를

0: 기본적으로 구축하고 2035년까지 전국 123 출행 교통권과 글로벌 123 고속 물류권을 기본적으로 형성할 것입니다.
1: 올 상반기 서부로켓 신통로 연설에 13 플러스의 성과 다치고 직할시 관련 회랑을 통한 수출입액이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한 사상 처음 5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0: 올 상반기 국가 전력망이 완성한 고정자산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12.6% 증가한 3,100억 원 이상입니다. 여름철에 접어들어 국가 전력망 경영관리 구역의 전력 부하가 두 차례나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12억 7천만 킬로와트에 달하고 지역 간 최대 송전 전력은 1억 5,800만 킬로와트를 기록했습니다.
1: 세계 최초의 탄소 제로 공항 기술 성과가 25일 발표되었습니다. 내몽골 자치구 오루 도스시 오진호로 국제공항의 운용 데이터에 따르면 청정 에너지가 공항 에너지 사용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0%를 넘습니다. 중국이 자체 개발한 이산화탄소, 랭방, 난방, 일체형 탄소 제로 에너지 시스템의 기술 성과는 전반적으로 국제 선도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0: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25일 이란에 대한 새로운 공습 중단을 지시하면서 연 13일 지속된 미군 작전 행동이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조치가 일회성인지 아니면 군사 행동이 일시 중지 단계에 진입한 것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중앙방송 총국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공습 중단을 명령하기 몇 시간 전 5만 대표단이 테헤란에 도착해 오르무즈 해협 항행 재개를 위한 새로운 담판을 시작했습니다. 전언에 따르면 협상이 진전을 가져왔으며 오만과 이란은 이번 주말까지 합의를 도출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 대변인은 25일, 이란은 15일 동안 미군 기지에 주둔한 미군 전투기와 헬리콥터 11기를 파괴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추가 파괴한 군용 무인기는 17기, 경납고의 F-15 전투기 1기, P-8 대잠 초계기 1기, C-17 수송기 1기, 공중급유기 8기입니다. 미군은 이를 증실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강설아, 김장기였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자상한 보도와 설명을 해드리는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한강은입니다. 먼저 개를 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습관쟁이 좋아하는 전고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세계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는 중국 인공지능의 발전 리념과 실천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뉴스 수석 시간에는 멈출 수 없는 미국의 과세 행동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애청 바랍니다. 먼저 개를 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5부 만물은 항상 장기적 안목으로 대하자 여섯 번째 부분입니다.
2: 절벽의 길을 내면서 하장초는 지부의 길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절벽의 길을 낸 이 우공은 지금도 새로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황미술학원의 교원과 학생들을 마을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3: 저는 중앙미술학원 교원 하강규입니다. 하장촌 당지부석이 모상림의 초청으로 두 학생과 함께 험산 둔병 사이에 자리한 작은 시골에 왔습니다. 하장촌 산의 특점은 한시 학생이 그린 이 그림에서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요. 망치와 강철근로 조금씩 뚫은 것입니다. 만질 때마다 당시 농민들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야말로 굳센 의지를 가지신 분들이었습니다. 마을 공장 앞에서 우리 일행을 기다리는 모상님을 만났습니다. 모석이님 안녕하세요.
4: 박 선생님 마침내 오셨네요.
3: 네, 얼른 가서 배구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4: 그럽시다.
3: 사진이 정말 많네요.
4: 이 사진을 보면 당시 한 학교였는데 학생이 50여 명이고 교원이 2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인 장 선생님이 쓴 글입니다. 어른들은 우리를 위해 피 흘리며 길을 닦고 우리는 하장의 내일을 위해 책을 읽는다.
3: 같은 교육자로서 저는 역동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민심을 고무하고 하장 정신을 효과적으로 전승하려면 반드시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제품을 설계해야 합니다. 진절실에서 도로 보수 작업 과정에 비행된 각가지 도구들이 한 권의 책처럼 갓난 신고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장 정신의 중요한 부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설문지 하나 받으세요. 문화적 창의는 한동촌을 활성화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하장촌 주민들이 문화창의 제품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이 진열실 통해서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계시나요?
5: 더 많은 손님들이 우리 마을을 찾아오길 바랍니다.
4: 일자리도 많아지고 젊은이들도 돌아오길 바랍니다.
3: 하장촌에서 창작하는 동안 하장맞춤형 제품 설계 영감도 얻었고 동력도 많이 얻었습니다. 설계를 통해 하장 정신을 해설하고 미술 교육으로 하장 진흥을 돕고 싶습니다.
6: 오늘 우리는 특별히 전국 우수 공산당원이며 중경시 무산현 죽현향 하장촌 당지부석인 모상림 주황미술학원 설계학원 원장 하금귀, 주황미술학원의 학생 양달위와 왕한까지 안으셨습니까?
3: 네, 너무 뜻밖이었습니다.
6: 하장촌에 머무는 동안 하장촌이 준 가장 큰 인상 혹은 가장
3: 64기가의 USB입니다.
6: 거기에 비밀이 숨어 있었네요. 모석이님은 이 편의 설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매우 고급스럽게 설계되었네요.
6: 네, 고급스럽죠.
4: 펜을 통해 하장의 전반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길을 낸 사적을 보여주려 했습니다. 때문에 이 펜으로 글을 쓸 때 젊은이들은 지난날 선인들이 닦은 길을 잊지 않을 것이고 대대손손 이 펜으로 글을 쓰게 할 것입니다.
6: 네, 또 다른 제품도 있을까요?
3: 네, 3차원 문화창의 제품 외에도 IP 문화창의 제품도 만들었습니다. IP보다 창의 제품은 주로 도형을 만드는 것인데 도형을 통해서 우리의 하장 정신을 발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특히 흥미로운 IP라고 생각합니다. 마을 사람 셋이 합심해 산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각자 손에 강철그를 들었고 휴지는 불꽃은 밤하늘을 밝혔습니다. 세 사람 뒤에 있는 것은 불덩어리입니다. 이는 산을 개척하는 데 사용했던 일관과 화약을 대표합니다.
4: 맞습니다.
3: 그리고 이 불덩어리는 동시에 하나의 불룡을 상상합니다. 이 불룡은 분발하고 전진하는 정신, 굴복하지 않고 운명을 거부하는 정신, 또 중국인의 용의 정신을 대표합니다. 네, 그리고 왼쪽 하단은 우리가 하장을 위해서 설계한 작은 로고, 하장 정신의 로고입니다.
5: 네, 이 로고는 많은 제품 설계에 사용할 수 있겠네요.
3: 네, 맞습니다.
5: 양다리 학생이 입은 티셔츠에 박힌 것이 바로 이 로고네요.
3: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방금 한시 학생의 범랑 목걸이도 사실 브로치와 목걸이를 결합시킨 설계입니다. 신식이죠.
6: 학선생님과 학생들이 디자인한 이렇게 많은 이미지 제품도 보았는데 모소기님은 만족하십니까?
4: 만족합니다.
6: 진짜 마음에 드십니까?
4: 네, 마음에 듭니다.
6: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은 어느 작품입니까?
4: 저는 두 번째 설계가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6: 네, 불령 디자인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4: 네, 왜냐하면 과거 하장 존이 길을 닦던 정신을 구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손들에게 보여주고 그들이 이를 계승하고 선양하며 우세대가 복지를 마련해 주었다는 걸 기억하게 해야 합니다.
6: 네, 우세대들의 로고를 기억해야 할 뿐만 아니라 대대손손 이런 정신이 이어지게 해야 합니다.
4: 그렇습니다.
6: 네, 두 학생분도 하장촌에 대한 인상 말씀해 주시죠.
4: 네, 하장이 내려가기 전까지는 우공 이야기가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을지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그들이 이룬 위대한 업적을 통해 저는 마음의 세례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장 정신은 앞으로 학업이나 사업에서 저를 더 멀리 나아가게 할 것 같습니다. 어려움을 견디는 인내력이 생긴 것이 가장 큰 소득이죠.
1: 지금까지 계열 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스펀핑이 좋아하는 전고 시간이었습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둔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2: 이어서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계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는 중국 인공지능의 발전 리념과 그 실천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1: 이슈되는 사건, 사고와 뉴스에 대해 자상한 설명과 분석을 진행하며 사건 내면의 숨은 의도를 파헤쳐드리고 해외 학자, 전문가들의 생각을 전해드리는 분석과 설명 시간입니다.
2: 그리고 인공지능이 진정으로 인류의 복지를 도모하고 인류 문명의 진보를 추진하는 강대한 긍정적 에너지가 되어야 합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와 유럽의 29개 나라가 7월 16일 세계 인공지능 협력 기구를 설립할 때 관한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인공지능의 도전에 대응하고 공동 발전을 추진하는 면에서 국제사회의 광범한 공감대를 보여줬습니다. 알제리 지식경제와 소기업부 고문 메흐디 가함은 알제리가 관련 기구의 창립 회원국이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인공지능 발전에 중요한 참여자이며 선도자인 중국은 모든 국가가 이 중대한 변혁 속에 놓일 수 있도록 많은 발전 도상국을 돕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파키스탄 의회 지속가능 발전 목표 비서처 글로벌 발전 창의 소조 고문 샤킬 라마이는 인류의 복지를 위해 인공지능 발전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은 지도력과 행동력 그리고 책임을 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타이 정대관리학은 중국 아시아 인공지능의 오픈소스 개방을 추진하고 공공조정을 강화하며 인간 본위를 견제하면서 서방과 다른 발전 경로를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브라질의 지정학 정치학자인 워싱턴 아라우약은 국제사회는 인공지능 발전이 기술 돌파와 혁신 속도만으로 평가할 수 없으며 과학기술이 진정으로 인류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지에 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간 본위를 근본으로 하고 인공지능의 선한 방향과 리념을 창도하는 중국은 과학기술 진보가 인민생활을 개선하고 사회 공평을 촉진하며 공동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는 가치 방향을 제언했습니다. 중국은 인공지능 글로벌 관리를 보완하기 위해 중요한 사고방식을 제공했습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관리는 전 인류의 운명에 관계되는 세계 각국이 직면한 공동과제입니다. 스펀칭 주석은 진정한 다자주의를 실천하고 유엔의 중요한 역할을 확보하며 인공지능 발전 전략, 관리 규칙, 기술 표준 사이의 연결

조류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광범위한 공감대를 가진 글로벌 관리 기반을 형성해 최전방 기술이 인류사회에 더 나은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유엔 사무차장 아만디 푸길은 인공지능 능력 건설 분야에서 유엔은 중국과 밀접한 협력을 전개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발전 성과가 세계 각지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확보하기 위해 조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인공지능협력기구의 설립은 다자간 협력과 글로벌 해결 방안을 제정하는 중요성을 각인했습니다. 국외 분석가들은 유엔 기틀 내에서 인공지능 능력 건설 협력과 대화와 교류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중국은 인공지능 글로벌 관리에 중요한 기여자라고 인정했습니다. 인공지능은 국경이 없고 연산법과 데이터 유동과 응용 장면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가국은 유엔 등 다자간 기재를 통해 소통과 조류를 강화하고 관리 디넘의 연결과 기술 표준의 연결을 추진해 더 광범위한 국제 공감대를 모아야 합니다. 진정한 다자주의를 실천하고 있는 중국은 인공지능 글로벌 관리를 보완하는 데 중요한 사고방식을 제공했습니다. 남아프리카 국제관계와 정치 분석가 기디언 히탄가는 일부 국가가 인공지능 기술을 정치화, 도구화, 심지어 인위적으로 기술 장벽을 만들고 시도하는 것은 글로벌 혁신에 불리할 뿐만 아니라 남북 발전 격차를 더 확대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프리카 국가에서 인공지능의 관리와 국제규칙의 제정에 참여하는 것은 글로벌 관리면에서 발언권을 높이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입니다. 각 측이 유엔 기틀 내에서 협력을 심화하고 인공지능이 진정으로 공동 발전을 촉진하고 인류 복지를 증진하는 국제 공공 제품으로 되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이었습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0: 탄소가 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1: 일회용 비닐 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0: 비닐 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0: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실내외 온도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0: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1: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0: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1: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2: 계속해서 뉴스 주제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멈출 수 없는 미국의 과세 행동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1: 국내외 초점 뉴스, 분쟁이 심각한 사건 속에 이슈되는 소식과 관련해 자세한 내용으로 알려드리는 뉴스 초점 시간입니다. 사건의 전후와 속도를 지속적으로 알아보는 뉴스 초점 시간입니다. 사건의 진모를 깊숙이 파헤치고 원인, 경위와 결과까지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는 뉴스 조작 시간입니다.
2: 미국이 일전에 새로운 과세 구실을 쳐넣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지난 23일 1974년 무역법 301조에 따라 이른바 강제노동을 구실로 60여 개 나라에 대해 10% 내지 1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제 비상경제권력법에서 1974년 무역법 그리고 122조에서 301조까지 일종의 관세 부과 조치가 통하지 않으면 미국 정부는 신속하게 새로운 과세주의를 찾고 법적 도구가 제한되면 기타 도구를 즉시 활성화합니다. 그러나 명목이 변해도 보호주의를 올리는 여전하고 도구가 변해도 일방주의 경도는 여전합니다. 미국 대법원이 올 2월 판결문을 발표하고 국제 비상경제권력법은 대규모 관세를 징수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지 않았다고 인정했습니다. 그 후 미국 정부는 1974년 무역법 제122조에 따라 모든 국가에 대해 10%의 글로벌 관세를 150일 동안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한이 만료되자 미국 정부는 또 관세를 연명하기 위한 301조치를 내놓았습니다. 미국 무역대표 그릴은 새로운 관세 조치는 미국 무역 파트너들이 미국과 유사한 강제노동 금지령을 집행하도록 해 노동자 복지를 도모할 것이라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관세를 함부로 부과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궤변은 이미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번에 발표한 관세 명목으로 브라질이 직면한 세율은 12.5%에 달합니다. 브라질 정부는 미국의 움직임이 독단적이고 리치에 맞지 않다고 분개해했습니다. 이 앞서 유럽의회 국제무역위원회 위원장 베른드 랑그는 이를 통해 유럽 동맹이 강제노동을 제대로 타격하지 못했다고 비난한 것은 미국의 황당무계한 술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방법은 먼저 세금을 징수하기로 결정한 후 다시 적합한 법적 근거를 찾는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여러 차례 좌절한 후 미국 정부는 관세 정책을 유지할 새로운 법적 근거를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분석가들은 미국이 관세를 마구 부과하는 행위는 기업의 교정 준수 비용을 증가시키고 글로벌 공급망에 혼란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움직임은 법적 근거가 변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하며 관세를 마구 부과하는 행위를 개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미국의 의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관세를 마구 부과하기 위해 리우를 끊임없이 바꾸고 무역 규칙을 수시로 개정할 때 충격을 받는 것은 글로벌 무역뿐만 아니라 독일은 다자간 무역 체계와 규칙의 안정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심입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미국 정부가 최근 몇 년간 모든 법률 도구를 뒤적거리면서 각종 법률 조항을 내놓거나 국가 안전 등 명목으로 관세를 마구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것은 미국의 새로운 관세 조치일 뿐만 아니라 보호주의와 일방주의가 다자간 무역 규칙을 지속적으로 침식하는 위험한 경향입니다. 유엔 무역개발회의는 22일 최신 글로벌 무역 동태 보고서를 발표하고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 지정학적 긴장 동시에 일방적 규제 조치가 현재 국제무역이 직면한 주요한 위험 부담이라고 꼽았습니다.

에게 불만이 큽니다. 미국 시장 인사들은 미국 기업이 다시 공급망 조정 압력에 직면할 것이고 수입업자들은 더 높은 비용을 부담할 것이며 이러한 비용은 곧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미국 민주당 소속 주 검찰총장 20여 명이 일전에 미국 무역대표부에 편지를 보내 이른바 강제노동이라는 명의로 관세를 추가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관세는 예전에 대법원에서 부결당한 대체품으로서 위법 혐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미국의 상품 가격을 갈증 상승시켜 관세로 인한 경제 손실을 늘릴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오늘의 뉴스 수석 시간이만 마칩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듬듯 지내면 윈팅 앱을 열어봐라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의 심층보도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책임 편집과 진행의 함강훈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변의 장프로입니다. 일전 화룡시 중점대상 건설 현장은 난관을 공략하고 속도를 다그치는 건설 열기로 후끈했습니다. 화룡시 민흥 황금 광업 유한책임회사 금성 동금광 대상 현장은 기계 동음과 용접 소리가 요란한 가운데 시공 일꾼들이 일사불란하게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대상 관련 책임자는 화룡시 공업 및 정부화국의 조율 덕분에 관련 수속을 순조롭게 마치고 대상 착공을 다그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화룡시에서 경영 환경을 꾸준히 최적화하고 전력을 다해 요소 공급을 보장한 생동한 축소판입니다. 화룡시는 요소가 대상을 따르고 대상을 중심으로 봉사를 펼치는 것을 견지하면서 주동적으로 사전에 봉사하고 대상 건설 과정에 직면한 용지, 자금 관련 난제를 정확하게 해결해주는 등 대상의 순조로운 진척을 보장함으로써 대상이 조속히 건설되고 사용에 투입되어 효과를 보도록 추동했습니다. 규모 이상 기업의 생산 현장 또한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길림천지 빌립유한회사, 길림룡흠약업유한회사, 연변복성식품유한회사 등 기업의 작업장에서는 자동화 설비가 고능률적으로 작동하고 작업일꾼들이 재반 수치를 모니터링하고 있었으며 제품이 생산라인을 타고 차곡차곡 포장되고 있었습니다. 기업에서 신속하게 생산을 재개한 것은 정부의 정밀한 지원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화룡시는 기업마다 한 가지 정책, 정밀봉사 기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했는데 관련 부문에서는 기업 방문을 통해 일선의 생산 경영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현실에서 부딪힌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 2026년 제1회 정부 지도자와 기업가 오찬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업가들의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기업 발전의 난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현재까지 화룡시 33개 규모 이상 기업이 순조롭게 생산을 재개, 조업 재개율이 97.1%에 달했으며 기타 기업들도 이달 말에 생산을 재개하기 위해 설비 점검, 보수와 생산 성능 시험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왕청현에서 주거 품질을 향상시키고 주민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며 인민도시 리념을 실천하는 것을 깊이 있게 관찰하고 기존 주택 주민의 계단 오르내리기 힘든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순차적으로 기존 주택 엘리베이터 추가 설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왕청현의 기존 주택 엘리베이터 추가 설치 사업은 정부 선도, 주민 자원의 원칙에 따라 추진되며 주민의 주체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키고 주민이 자발적으로 추진, 협상, 결정하고 건설, 보수 등 관련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며 의견을 통일한 즉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4층 및 이상 엘리베이터가 없고 안전조건이 부합되는 합

0: 법적 주택입니다. 한 가구가 신청하면 의견 수렴 절차를 시작할 수 있고, 해당 단원의 3분의 2 이상 주민이 투표에 참여하여 그중 4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 완료 후 통일적으로 위탁 관리해 운영 보수하게 됩니다. 자금 면에서는 주민 출자 더하기 정부 보조 더하기 금융 지원 모식을 채택하고, 주민은 본인 및 가족의 공적금, 보수 자금, 엘리베이터 대출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설치는 단원, 동, 아파트 단지를 단위로 신청할 수 있고, 혜택을 보는 자가 비용을 부담하고, 혜택을 크게 볼수록 비용을 많이 부담하는 원칙에 따라, 부동한층 주민의 층, 면적, 혜택 정도 등을 고려해 비용 부담 비율을 협의해야 합니다. 엘리베이터 설치 의향 있는 주민은 가두 사회구역과 연락해 등기하거나, 길사판 미니 프로그램 혹은 APP에서 신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상 연변의 창 프로를 마칩니다.
1: 호공의 나라에는 그네, 하늘 높이 뛰어오르는 널뛰기, 힘과 재주를 겨루는 씨름 등 조선족 전통 채용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친하지 않은 사람과 어색한 분위기를 누그러뜨리는 가벼운 대화, 스몰 토크라고 합니다. 네, 소재는 말 그대로 사소한 것들이지만요, 효과는 사소하지가 않죠. 거의 모든 관계가 거기서부터 시작된다고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네, 대표적인 스몰 토크 중 하나는 날씨인데요. 네, 부담스럽지 않게 대화의 물꼬를 트기에 참 좋습니다. 네, 오늘도 덥네요. 엄청 습하지 않나요? 오늘 비가 오네요. 네, 누구하고도 금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하루의 대화가 아닐까요? 네, 오늘도 조피디와 함께하는 데이트, 지금 바로 떠날까요?

네, 저 PD의 FM 데이트 오늘 방송의 문을 열었습니다. 오프닝 곡은요, 네, If Rain Must Fall 이 노래로 시작했고요.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저 PD의 FM 데이트 한 주의 시작 코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 주의 시작 코너 오늘도 다양한 여러분들의 일상 보고와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현재 어디서 뭘 하시면서 라디오 듣고 계시는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오늘도 기대하고 있고요.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한 주의 시작 코너. 오늘도 다양한 여러분들의 일상 보고와 함께하고 있고요. 여기 이런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하루 일상 중 좋은 일 많고 나름 완벽한 날은 지나치다가 힘들고 또 지친 날은 피디님 목소리가 더잘 들은 것 같습니다. 뭔가 퇴근길 기다리게 되는 네, 나름 분위기에 젖은 완벽한 하루의 동행인 것 같아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래요. 멋진 일상 네, 공유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뭐 우리가 살면서 매일같이 완벽한 날이 반복이 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나름 괜찮았던 하루였다, 나름 행복한 일이 있었던 하루였다라고 네, 그 행복의 기준을 조금만 낮춰도 행복한 일 투성이일 겁니다. 그래요. 참여 감사하고요. 또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네, 조피디 FM 데이트 한 주의 시작 코너와 함께하고 있고요. 다양한 여러분들의 일상 보고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디님. 저는 요즘 요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요리사가 되고 싶어서 전문적으로 배우고 있는데 평소에 좋아하는 것과는 달리 너무 힘듭니다. 참 세상에 쉬운 일이 없는 것 같아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래요. 아마 지금 시작하는 단계니까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고요. 그래도 이또 시기를 잘 버티고 잘 지내오면 진짜 멋진 셰프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요. 참여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네, 이어서 다음 참여 문자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월요일이면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요즘은 애가 방학해서 점심도 가서 챙겨줘야 하고, 저도 하루 종일 바삐 지내고 나면 밥 먹을 생각도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몸살까지 난것 같아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래요. 이제 바삐 또 돌아치다 보면, 몸이 생각처럼 또안될 때가 많더라고요. 네. 체력적으로 그래도 많이 피로로 하는 거니까요. 네. 그래도 충분히 휴식하고, 이제 너무 바삐 돌아친다라는 느낌보다는 조금이라도 여유를 갖고 움직이고 또 이동을 하면 조금은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여 감사하고요. 오늘도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네, 조피디 FM 데이트 한 주의 시작 코너 여러분들의 일상 보고와 함께 했고요. 그래요, 아쉽지만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제 마무리 잘하시고요. 네, 또한주 파이팅 넘치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도 꼭 웃으세요.

0: 안녕하십니까? 행복을 열어가는 종선아의 해피라디오에서 인사드립니다. 선을 넘지 말라, 선을 넘지 말라는 말 저희들을 자주 하게 됩니다. 선을 넘으면 안 되는 이유, 소통도 선을 넘으면 강요가 됩니다. 배려도 선을 넘으면 부담이 되고요. 농담도 선을 넘으면 모욕이 됩니다. 조언도 선을 넘으면 참견이 되고 솔직함도 선을 넘으면 무례함이 됩니다. 장난도 선을 넘으면 상처가 되고요. 그래서 서로를 위한다면 선을 지켜야 합니다. 서로를 지킨다는 건 거리를 두는 게 아니라 관계를 지키는 일입니다. 네, 우리는 가깝기 때문에 뭐 쉽게 말하면 아무렇게나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는 순간 그 선을 넘는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서품 남자와 여자 감상합니다.
1: 꽃이라네, 생활의 꽃이라네.
2: 저 여보시오. 그 무슨 뜻입니까?
3: 그 시대와는 너무나도 떨어진 거란 말이야.
2: 맞았어.
1: 아니 그럼 남자가 꽃이란 말인가요?
2: 에이 아니죠 아니죠.
1: 아니, 그럼 여성은 뭐예요?
2: 저 여성은 그런 겁니다.
1: 아니 그럼 아니, 여성은 그런 거야, 생활에 그런 거야 이렇게 불러야 돼요? 네?
2: 아니 그런 것도 아니라고요.
3: 그럼 뭐예요 여성은 도대체?
1: 네.
2: 저 여성은 여러 가지야.
3: 뭐? 여러 가지? 아니 그럼 여성은 여러 가지야, 이런 것도 저런 것도 여러 가지야 이렇게 불러?
2: 아니 그런 것도 아니라고.
1: 그럼 아니 그러세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도대체 뭐예요?
2: 예, 똑바로 들어보세요.
4: 네. 소녀는 금이라네, 눈부신 금이라네, 개방 세월 반짝반짝 눈부신 금이라네. 정다운 처녀여 여자여, 그대들 없다면 꽃만은 남자들 생활 통기어 있으리. 처녀는 금이라네, 눈부신 금이라네.
2: 어때 맞지?
1: 확실히 비슷해요.
3: 확실히 부르기는 잘 불렀다마는 그 근거가 도대체 뭐야?
1: 네, 근거 뭐야?
2: 그렇지 그렇지, 근거가 뭐냐?
3: 네. 뭐냐?
2: 요즘 우리가 그건 나이트클럽이요, 다방이요, 사우나요 다 제쳐놓고 네. 그 식당 문 앞에 걸려있는 공무원 모집이라는 태조만 봐도 알 수 있지 않나?
3: 아 그렇지 그렇지, 그 말 듣고 보니까 확실히 그런 태쪽이 안 붙어있는 곳이 별로 없더라고.
1: 네, 저도 그런 걸 많이 봤어요.
2: 그렇기 때문에 우리 셋이서 그 남자와 여자라는 제목으로 사회의 한 측면을 좀 말해보자는 거야.
3: 그렇지.
1: 그런데 그렇지. 우리 셋이서 그걸 어떻게 표현해요?
2: 아이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합시다. 네. 그 당신 께서는 그 식당의 주인 역을 맡으시고.
1: 네, 알겠어요.
2: 자녀하고 나하고는 그 직업을 찾는 청년 역으로 분장하는 것이
3: 어떻지?
1: 네, 그렇지.
2: 자, 해보자고. 어이구, 얘는 덩치 얼구나. 야,
3: 이게 떼떼구나.
2: 그때 너 뭐 직업을 찾는다는 게 찾았니?
3: 찾는다는 게 뭐야? 돌아다니면 보니까 전체를 여자 복무원 말 요구하지. 우리 같은 남자들은 개밥에 도토리 두구나.
2: 그렇네라.
3: 네, 너는 찾아?
2: 야야야, 찾는다는 게 무식이야. 야, 야 응? 근데 내 여기는 뭐 안 와니?
3: 아, 나 혹시 이 식당에서 일꾼이라도 쓰겠는가 해서.
2: 그래야? 나도 그래서 여기를 찾아왔다.
3: 그래? 그럼 같이 들어가 볼까? 응, 들어가 볼까? 네, 안녕하십니까.
1: 손님 어땠습니까? 들어오죠. 예, 들어오죠. 저 뭘 청하겠습니까?
5: 저 그런 게 아니라 저.
1: 아가씨를 여보합니까?
2: 아니다.
1: 아니, 그럼 뭘 여보합니까?
2: 저 혹시 여기서 복무원을 모집합니까?
1: 네, 네. 모집합니다. 이거 봐요. 저기 아가씨를 여기를 모시고 왔습니까? 그럼 여기를 뭐 하러 왔습니까?
2: 저 우리 여기서 복무원을 하면 아이 되겠는 게 좋아.
3: 예.
1: 이 손님 여기 뭐 백돌 봉사인가 하재인가?
2: 아이.
1: 손님들이 계속 여기서 복무원들을 하시겠다면 우선 먼저 병원에 가서 변성 수술부터 하고.
3: 아 이거 뭐 남자들.

0: 가시옵는가?
1: 아니 가시옵는 걸 이제 시간은 흙이라네 쓸모없는 흙이라네
2: 못하십니다.
3: 178이에요.
1: 아, 기라기는 이렇게 막 이렇게 언니 받아봐야지. 아, 기라, 우리 음식점은 뭐 다 들러왔어? 우리 음식점에서는 그 준비하도 잘하고, 고고로 하고, 그런 게 오늘도 다 잘하세요.
3: 저, 미안하지만 전 먹으러 온 게 아니에요.
1: 그럼 여기를 뭐 하러 왔어?
3: 저, 여기서 공무원을 모집하나요?
1: 야, 모집하!
3: 한 달에 월급은 얼마씩 주나요?
1: 월급은 그저 한 300원 정도로 주고 내 상고가 올라감에 따라서 돈이 더 줄 수도 있어.
3: 자, 그럼 여기서 저는 시작하나요?
1: 더 안에 들어가 광청소도 안 하는 게 조금 피지가 그냥?
3: 야.
1: 야.

0: 风寒。
1: 자유의몸입니다
2: 오기래가로천역이했구만
1: 아닌다
2: 기래뭐
1: 원래너의시집이라는거한라당갔다가거치장소라서한라당나왔습니다
2: 아우역사가나역사가역사가 아이그런데제가그거말고또있어
1: 네알았습니다여자라면아까숨이커야되고꿈도커야된단말이니까
2: 그거말고있단데말하자면그첫째
1: 네
2: 이게크면클수록좋다이런게있어
3: 아그거를무슨물떡으로쓰겠다그거나그선물해요
2: 야정말모르는소리다어이손님이우리음식점에왔을때전에손님들한테두루불뚝권하고불뚝권하게해서손님이얼굴이취했을때전에슥큰말기되면우리매상포가올라가고전에장교공사도부쩍따라올라갈지알겠어
1: 네불정사이라는게바로그게아닌까
2: 지라아재는물배크어
1: 아나물배어떻게큰지맥주열병사리같은거는그저쥐구멍에다그저뜨물쏟아있는식이돼서동네집사람들은나를보고여자뱅겨라새벽땡이라된까
2: 고개가나마음에폭도 기라고두자아재둘째는야목자가도와야된다이런게있어
1: 어찌면여기여기저거에내신체조건하고이렇게딱맞을까
2: 어기라아저니위크어
1: 나는그나마나예돼지배순대한소래같은건안된다는거먹고돌아서는또배고픈게영순이될까
2: 이러고보니까내오늘복덩이들을만났구만복덩이들
1: 네그리고또다른여군저거였을까
2: 여구저구있지그말하자면춤과노래특사에서면좋단말이야손님얼굴이취했을때춤도여구하고노래도등한단말이야
1: 나는예원래예술학교무용시험쳤는데이점이모자라서아이들깰까
2: 아그걸낭패를했구나아이고아이고손님이온다아재아재아재그손님은저손을패드는것같은데저손님은어떻게나울지고꿀벌어가겠어얼마쯤에살아

0: 어디서 왔니?
1: 계산집에서 왔다면 어디서 왔니?
0: 아이고, 감옥방에서 왔다. 야,
2: 아가씨들 여기를 새로 왔지.
1: 형님, 저거 가면 같이 가자요.
3: 저기 그럼 내가 자네들 그 노래 실력을 보고 결정하는 게 어때? 어?
0: 저 그럼 노래를 니 먼저 해라.
1: 야 시키더라고 니 먼저 말겠니?
0: 아이고 니 먼저 해라.
1: 니 먼저 해라.
0: 니 먼저 해라.
1: 난 노래할 줄 잘 몰라요.
3: 아 괜찮아 실력을 본다잖아.

0: 못해서 노래 잘 못하겠어요.
1: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2: 어우야, 아들 노래하는 거 봐라. 딱 잡으려면 온다.
0: 야, 여러분이 한번 해봐라.
2: 간다. 나는 예, 저렇게 잡으려면 오는 노래 하려고 해. 서양강 전용하겠습니다.
1: 그래, 그게 좋지.
3: 해봐,
2: 해봐, 해봐. 세상은 서양강에. 나도 못하겠습니다.
0: 그럼 맞은 내가 춤 실력을 보는 게 어때?
2: 어? 그럼 춤은 내 먼저 추게 해준다.
0: 춤을 춰봐,
4: 장님이 춤은 내부터 먼저
0: 추겠어요.
2: 내부터
0: 먼저 추지, 내가 추겠는데.
2: 내 먼저 추겠다.
0: 야, 그래.
2: 내 먼저 추겠다.
0: 너, 누가 뭐지?
2: 와, 누가
0: 기간에?
2: 나, 누가
0: 뭐지? 누가 뭐지? 누가 뭐지? 누가 뭐지? 누가 뭐지? 누가 뭐지? 누가 뭐지? 누가 뭐지? 누가 뭐지? 누가 뭐지? 누가 뭐지? 누가 뭐지? 누가 뭐지? 누가 뭐지? 누가 뭐지? 누가 뭐지? 누가 뭐지? 누가 뭐지? 누가 뭐지? 누가 뭐지? 누가 뭐지? 누가 뭐지? 누가 뭐지? 누가 뭐지? 누가 뭐지? 누가 뭐지? 누가 뭐지? 누가 뭐지? 누가 뭐지? 누가 뭐지? 누가 뭐지? 누가 뭐지? 누가 뭐지? 누가 뭐지? 누가 뭐지? 누가 뭐지? 누가 뭐지? 누가 뭐지? 누가 뭐지? 누가 뭐지? 누가 뭐지? 누가 뭐지? 누가 뭐지? 누가 뭐지? 누가 뭐지? 누가 뭐지? 누가 뭐지? 누가 뭐지?

0: 미꾸라지 춤추는 거 같아.
1: 야, 이게 내가 동동한 소리 맞춰 지가 되니?
0: 나는 저런 춤 알 추고에 비스코 추겠습니다.
1: 그래, 그게 정처가 좋지. 자, 봐봐, 봐봐.
2: 성들은 꽃이 얼지요.
3: 확실하지요.
1: 아니, 그래 방금 우리들이 표현을 봐보도 그래 여성은 꽃입니까?
3: 글쎄 그런 여성은 저부분이고, 아 대부분 여성은 가정과 사회에서 아름다운 꽃으로 등장해가고 있으니 응당꽃으로 불러야 되지요.
1: 예, 맞았습니다, 맞았습니다. 예.
2: 아이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성분들에게, 특히는 테레비를 시청하시는 모든 여성들에게 어울리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4: 여성은 꽃이라네.
5: 네, 언제나 들어도 우리에게 큰 웃음을 주는 소품입니다. 여기 출연의 오선옥, 강동순, 리동근 선생님이었습니다.

전해드렸는데요. 이 일곱 가지는 뭐 우리 부부 사이에도 좋고 직장 동료, 지인 관계, 모든 관계에서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말들입니다. 네, 오늘도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상처되는 말은 하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하루를 가져보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고요. 지금까지 정선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인옥입니다. 네, 우리는 항상 매사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내키지 않는 일이라면 대충 해버리거나, 중요하지 않은 일은 성의 없이 처리하거나, 꼭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할 생각조차 하지 않기도 합니다. 네,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 때는요, 자신의 무책임과 함께 또 게으름 때문에 한숨이 나올 때도 있죠.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내지는 못해도 항상 최선을 다하는 태도는 우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후회도 덜 남지 않을까요? 네, 림송철 가수의 노래로 시작해 봅니다. 내 마음의 별.

왜 우리는 자신을 필요 이상으로 잘났다고 생각을 하거나 자신을 아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누구나 이 세상에서 정말 중요한 존재인데도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 중요하고 잘났다는 생각은 또 멀리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이쁨도 많이 받고 그렇지 않을까요? 마복자 가수의 노래 듣겠습니다. 내 겨울의 아리랑.

경우도 있고요. 네, 잘못하지 않은 사람을 큰 소리로 꾸짖기도 하고요. 네, 이런 실수들은요, 화를 더 크게 키울 뿐입니다. 결국에는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나고 말겠죠. 화를 내지 않기로 결심하거나 가능한 빨리 화를 누그러뜨려야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

사람들이 나를 아무렇게 해도 상관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네, 침착하고 건설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문제를 넓게 보라는 말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곡 듣겠습니다. 박경숙 가수의 노래입니다. 해란강 여울소리.

내 친구일수록 예의를 갖추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친구를 가장 편안한 자세로 대합니다. 친구라는 이유로 특별하게 대할 마음도 느끼지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는 나를 당연히 사랑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를 대수롭지 않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린색하고 그들의 관심과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는 걸까요? 네, 커피를 가져다주는 레스토랑 종업원에게는요, 예의 바르게 행동하면서도 가장 친한 친구에게는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서운해할 때가 많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나 한두 번 인사를 나눈 사람과 마주하듯이 친구들에게도 예의를 갖춰야 되겠네요. 네, 박은화 가수의 노래 듣겠습니다. 눈이 내리네.

그런데 좋은 친구란 같은 곳을 바라보거나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등을 대고 각자의 삶을 바라보면서 앉아있는 것과 같습니다.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이 짓눌러서 균형을 잃는 것이 아니라 나는 친구의 등에, 친구는 나의 등에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어 각자의 삶을 바라보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친구가 내게 편히 기댈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당신 역시 친구에게 기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정한 우정이

다른 사람도 나와 별반 다르게는 살지 않는구나 하면서 힘을 얻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모와 자식의 관계든 친구 관계든 연인 관계든 모든 갈등의 해결책은 솔직함에서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내가 서툴렀다고, 내가 유치했다고, 내가 이기적이었다고, 그래서 미안하다고 말하면 될 것을 우리는 지지 않으려고 스스로를 무장하고 너무 많은 이유와 변명을 만들어 관계를 지치게 합니다. 소중한 사람이 있다면 언제나 진실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갈등의 해결책이 아닐까요? 네, 임향숙 가수의 노래 듣겠습니다. 벗었다는 처녀들.

0: 동서고금을 울린 명작, 재미와 흥미가 다시 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그날까지 독서 프로그램 명작을 만나다가 만남을 이어가겠습니다.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려서부터 들여왔던 명작, 하지만 완전히 독파하지 못한 명작, 그래서 만나보고 그 가치를 읽어내는 명작을 만나다의 진행을 맡은 김혜원입니다. 오늘 시간에도 계속하여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단편 소설 로인과 바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32번째 시간입니다.

상어는 날색의 배의 뒤쪽으로 달려들었다. 그런 후 고기에게 덤벼들었다. 그때 커다랗게 벌린 입과 괴상한 눈이 보였고 고기의 꼬리 바로 위에 살을 빠드득거리며 물어뜯는 이빨이 보였다. 상어는 머리를 물 밖에 내놓고 등도 내밀고 있었다. 큰 고기의 가죽과 살이 물어뜯기는 소리가 들려왔을 때 로이는 상어의 머리를 향해 두 눈을 연결하는 선과 코에서 곧바로 등으로 뻗는 선이 마주치는 바로 그 지점에 작살을 내딛고 잤다. 실은 그러한 선 같은 것들이 보일 리는 없었다. 육중하고도 날카로운 푸른 머리와 커다란 두 눈과 빠드득 소리를 내며 무엇이든지 모두 잡아삼키는 불쑥내민턱이 보였을 뿐이었다. 그러나 바로 그곳이 급소였다. 그래서 로이는 그곳을 내리찔렀던 것이다. 그는 피 묻은 손에 날카로운 작살을 들고 있는 힘을 다해서 급소를 내리찔렀다. 어떤 희망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다만 굳은 결의와 저기가 있었을 뿐이었다. 상어는 몸을 한 번 뒤쳤다. 로이는 눈이 살아있지 않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상어는 또 한 번 몸을 뒤치면서 줄을 두 바퀴나 몸에 휘감았다. 로이는 그놈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놈은 자기가 죽은 것을 절대로 인정하려고 들진 않았다. 그러다 상어는 뒤로 자빠진 채 꼬리로 물을 가르며 마치 스피드보트 마냥 물결을 헤치며 달려나갔다. 꼬리를 치는 곳에 물이 하얗게 거품을 내고 몸뚱이는 4분의 3이 우러 드러나 보였다. 그때였다. 줄이 팽팽하게 당겨지고 부르르 떨리더니 그만 끊어져 버리고 말았다. 상어는 물 위에 잠시 조용히 떠 있었다. 로이는 그놈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나 천천히 밑으로 가라앉고 말았다. 저 자식이 40파운드는 떼어갔겠는데. 하고 로이는 큰 소리로 억울한 듯 외쳤다. 로인의 작살과 줄도 모두 잘려나갔다. 그리고 고기는 피를 또 흘렸는데 그 냄새를 맡고 다른 놈들이 몰려들겠다고 생각했다. 로이는 고기의 살점이 덩어리째 떨어져 나가 온전치 못한 고기의 모습을 더 이상 바라보고 있지 않았다. 고기가 물어뜯길 때는 마치 자기의 살이 뜯기는 것 같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내 고기를 다친 그놈을 죽여버렸어. 그놈도 보던 중 제일 큰 황새치였어. 그놈은 나도 얼마든지 많이 보았는데 너무 좋은 일은 오래가지 않는 법이야. 하고 그는 다시 생각했다. 이렇게 되고 보니 차라리 이것이 꿈이었으면 좋겠고 고기를 낚은 일도 없고 신문지를 깔고 침대 위에 홀로 누워있는 것이라면 좋을 것 같았다. 그렇지만 인간은 절대로 패배하지 않아. 인간은 죽을 순 있지만 패배하진 않아. 자, 이제부터가 문제다. 작살마저 잃고 말았으니 덴투스란 놈 참 지독한 놈이야. 힘도 있고 령대하기도 하단 말이야. 그렇지만 머리만은 나한테 당하지 못하지. 아니, 안 그럴지도 몰라. 내가 무장이 좀 잘 되어 있었던 것에 불과할지도 몰라.
크게 생각할 거 없어, 늙은이야. 그는 큰 소리로 외쳤다. 곧바로 배나 달려라, 늙은이야. 상어가 오면 그것은 그때 해결할 문제야. 그렇지만 생각을 안 할 수가 있어야지. 내게 남은 것은 그것밖에 없으니. 고기 생각과 야구 생각뿐이잖아. 내가 그놈의 급소를 후려 갈긴 것은 위대한 디마지오 선수가 보았으면 통쾌하게 생각했을까? 별로 대단한 일은 아니라고 여겼다. 누구나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일 아니야? 그렇지만 과연 내 손의 상처가 발목의 고통만큼 불리한가? 그는 조류 안쪽에 들어서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어찌 손을 쓸 길이 없었다. 그렇지. 반드시 다른 길은 오늘 여기에서 이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의 당선자 진행의 김혜원이었습니다.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으로 향하는 새 시대 새 장정의 길. 그 길은 밝고 빛납니다. 정치 리론 해독 프로그램.

0: 습금평 국정 운영을 도남을 통해 습금평 추석의 국정 운영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습근평이 최저선 사유로 중대한 위험을 적극 방지하고 해소하자를 주제로 한 성급 부급 주요 지도 간부 연구 토론반 개강식에서 한 연설의 일부분을 학습하겠습니다. 최저선 사유로 중대한 위험을 적극 방지하고 해소하자. 2019년 1월 21일.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침으로 삼고 19차 당대회와 당중앙 제19기 제2차 제3차 전원회의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 실시하며 외부 환경의 심각한 변화와 우리나라가 개혁과 발전과 안정에서 직면한 새로운 상황, 새로운 문제, 새로운 도전을 깊이 인식하고 정확히 파악하며 최저선 사유를 견지하고 우환의식을 강화하고 예방통제 능력을 높여 중대한 위험을 적극 방지 해소하고 경제의 지속적인 건전한 발전과 사회의 전반적 안정을 유지함으로써 초여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데서 결정적인 승리를 이룩하고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을 실현하는 데 강력한 보장을 제공해야 합니다. 현실이 우리나라의 정세는 총체적으로 좋습니다. 당중앙의 굳건한 령도 하에 전당적으로 네 가지 의식, 네 가지 자신감, 두 가지 수호 실천이 뚜렷이 강화됐으며 의식 형태 분야에서 적극적이고 건전하고 진취적인 태세를 보이고 있으며 경제가 안정을 유지하는 가운데 발전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치고 앙양된 투지를 유지하는 등 사회 전반이 안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변화 난측한 국제정세, 복잡하고 민감한 주변 환경, 어렵고 막중한 개혁과 발전과 안정과업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높은 경각심을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검은 고니 현상을 고도로 경계해야 할 뿐만 아니라 회색 코뿔소 현상도 방지해야 하며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선제적 수단을 갖춰야 할 뿐만 아니라 위험과 도전에 대응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최상의 수단도 갖춰야 하며 위험을 방지하고 막아낼 수 있는 준비선을 잘 치러야 할 뿐만 아니라 위험을 모면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전략적 주동전도 잘 치러야 합니다. 각급 당위원회와 정부는 총체적 국가안보관을 철저히 관철하고 정치안전을 수호할 때 관한 당중앙의 제반 요구를 실행해 우리나라의 정치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주류 언론의 강세를 지속적으로 공고히 하고 강화하며 여론의 선도력을 강화하며 인터넷 종합 거버넌스 체계를 서둘러 구축하고 인터넷 운영의 법치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청년 세대에 대한 사상정치사업을 각별히 중시해 사상정치사업 체계를 보완하고 사상적이고 변화 속에 우려 요소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략적으로 흔들림 없이 우리나라의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환의식을 강화하고 사전 준비를 잘해 경제 분야에서 나타날 수 있는 중대한 위험을 정확하게 연구 판단하고 이에 적절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이상 오늘 프로를 마칩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겹고 맛깔스러운 우리말, 뜻을 정확히 몰랐던 단어의 비밀, 속담에 담긴 지혜, 시대와 함께 변하는 우리말의 모습까지 오늘도 우리말의 깊이와 맛을 함께 발견해보는 알쏭달쏭 우리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서윤옥입니다. 요즘 저는 저녁 식사를 마친 뒤 소화도 할 겸 아이와 함께 동네 산책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아이는 처음에는 걷는 것이 힘들다며 산책을 싫어했지만 매일 꾸준히 나가다 보니 점차 재미를 붙였습니다. 이제는 제가 나서기도 전에 먼저 앞장서서 진문을 나서

있었고 예전에는 오직 걷는 곳에만 집중했지만 지금은 주변 사람들과 푸른 식물에게도 눈길을 돌리며 세상을 천천히 관찰하는 모습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어제도 평소처럼 아이와 동네를 산책하던 중 마당에 있는 앵도나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나뭇가지마다 작은 앵도들이 알차게 열려 있었습니다. 아이는 평소 크고 달콤한 앵도만 먹어봤을 뿐 이렇게 작은 앵도는 처음 보는지 제가 하나 따서 맛보라고 권해도 선뜻 먹으려 하지 않고 거절했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이거 진짜 맛있는데 안 먹어봐? 엄마 어릴 적에는 동네에 앵도나무가 있는 집이 있으면 아이들이 모두 모여 앵도를 따먹었단다 라고 이야기하며 직접 하나를 입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는 전혀 다른 맛이었습니다. 입안이 뿌드드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미 아이에게 맛있다고 큰소리친 뒤라 맛없다고 말할 수도 없어 억지로 맛있는 듯 웃었죠. 그런데 아이가 제 표정을 빤히 쳐다보더니 이거 맛없지? 라고 정확히 알아채며 올려다보았습니다. 저는 아니야, 조금 더 익으면 새콤달콤 정말 맛있어 라고 억지로 만회하려 했지만 아이는 끝내 믿지 않았습니다. 뿌드드하다의 첫 번째 의미는 입안이 떫은 것을 먹은 것 같은 느낌이 있다 라는 뜻입니다. 덜 익은 열매나 떫은 약초 등을 맛보았을 때 흔히 느끼는 감각으로 단순히 맛이 쓰다고 표현하는 것보다 입안의 미세하고 불편한 촉감까지 생생하게 담아내는 섬세한 표현입니다. 이 단어에는 또 다른 쓰임새가 있습니다. 뿌드드하다의 두 번째 뜻은 몸이 좀 찌뿌드드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밤잠을 푹 자지 못하거나 늦잠을 자고 일어났을 때 혹은 오랫동안 앉아 움직이지 않아 피로가 쌓였을 때 온몸이 무겁고 뭉근하게 불편한 느낌을 떠올리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말에 휴직한다고 늦은 밤까지 핸드폰을 보다가 늦잠을 잤던 적이 있습니다. 한낮이 되어서야 겨우 눈을 떴는데 머리는 멍하고 어깨와 허리는 뭉근하게 무거워 몸을 움직이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온몸이 시원하게 풀리지 않고 뿌드드한 기분이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그때 저는 자연스럽게 늦잠을 잤더니 몸이 뿌드드하다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이처럼 잠을 잘못 자거나 피로가 누적되어 몸이 개운하지 않은 무거운 상태를 묘사할 때 뿌드드하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는 순 우리말의 문을 두드리는 것에서 시작해 이제는 우리말의 푸른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평소 흔히 쓰지만 아리송했던 단어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고 옛 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속담과 성구의 풍경을 발견하는 즐거움. 내일 이 시간에도 알쏭달쏭 우리말과 다시 만나요.

안녕하십니까. 생활정보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육아수당 신청 마감 시간이 연장됐습니다. 기존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함께 알아봅니다. 네, 최근 국가위생건강위원회 판공청, 재정부 판공청에서 공동으로 통지를 발부해 2022년, 2024년 출생 영유아의 첫 육아

보조금 신청 마감일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했습니다. 그럼 이 정책은 어떤 상황에 적용될까요? 네, 2022년에서 2024년 사이에 태어나 육아보조금 신청 조건을 충족하는 영유아에게 적용되고,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첫 육아보조금을 제때 신청하지 않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그럼 보조금 기준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네, 일반적 보조금 신청의 기준과 일치합니다. 육아보조금은 매년 지급되고, 육아보조금의 국가 기본 기준은 아이당 매년 3,600원, 만 3세가 될 때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2022년에서 2024년 사이에 태어난 영유아는 보조금 지급 개월 수에 따라 금액을 환산해 산정합니다. 신청 경로는 온라인 신청을 위주로 진행합니다. 신청자는 알리페이, 위챗 플랫폼, 육아보조금 미니앱, 또는 영유아 호적 소재지 행정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육아 보조금 신청 전용 구역에 진입해 육아 보조금 정보 관리 시스템에 로그인하고 나의 페이지에서 2022년, 2024년 연장 신청 경로를 클릭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영유아 호적 소재지 향진 정보 현장에서 취급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신청할 때 어떤 정보와 자료를 제공해야 할까요? 기존 신청에서 필요한 정보 및 자료와 일치합니다. 6. 네, 어린이 치아 교정은 언제 하면 좋을까요? 빨리 할수록 효과가 더 좋을까요? 함께 알아봅니다. 네, 여름 방학 동안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치과 병원을 찾아 치아 교정 상담을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각 지역의 치과 병원은 잇따라 진료 고봉기를 맞이했고, 일부 병원의 외래 환자 수는 심지어 평소보다 두세 배 증가했답니다. 네, 그럼 어린이 치아 교정 빠를수록 좋을까요? 그리고 아이가 몇살될때 교정 효과가 가장 좋을까요? 네, 이것은 학부모들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최근 들어 교정과를 찾는 많은 아이들의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이에 전문가들은 조기 교정이 오히려 역효과를 낼수 있고 아이들의 전체적인 발달에 영향을 미치며 심지어 정상적인 성장 발달과 학습 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경 청화장경병원 구강의학센터 학과 책임자 주연항은 일부 아이들은 심지어 두세 살 때부터 교정을 시작하는데 사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 나이에는 많은 문제들이 아직 제대로 나타나지 않았고 교정이 필요하지 않는 기형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하면 치아가 약간 고르지 않거나 치아 교체 과정에서 약간의 틈이 생기는 등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다수 아이들의 경우 치아 교정의 최적의 시기는 유치와 영구치 교체가 완료된 후로 일반적으로 12세 좌우입니다. 이 시기는 어린이의 영구치 치근이 점차 발달해 상하 치아 간의 교합 관계도 기본적으로 조정이 끝났을 때입니다. 또한 어린이 성장 발육의 고봉기를 맞아 치주 조직 개조 속도가 빠르고 치아 이동 속도도 상대적으로 빠릅니다. 따라서 이때 교정을 진행하면 치료 과정을 단축하고 효과를 높일 수 있으며 합병증 발생 확률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특수한 치아 상황이 있는 일부 아동의 경우에는 조기 개입이 필요하므로 부모는 제때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확진 시 대부분 이미 말기인 이두 가지 질병, 특히 고위험 군체는 주의해야 합니다. 네, 폐암과 식도암은 모두 발병 초기 양상이 비교적 은밀해 흉통, 기침, 각혈, 섭식 장애와 같은 증상은 질병이 상당히 진행된 후에야 흔히 나타납니다. 이두 가지 암은 초기에 발견해 치료 효과가 좋지만 일단 증상이 나타난 후에는 대다수 환자가

이에 이르러 치료 효과도 좋지 않습니다. 폐암, 식도암을 예방하고 치료하려면 조기 선별, 조기 진단,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럼 어떤 사람들이 이 두 가지 질병의 고위험군일까요? 그리고 얼마나 자주 검사해야 할까요? 폐암 조기 선별입니다. 네 부류의 고위험군은 의뢰해야 합니다. 전문가는 50세 이상의 사람이 다음 45세 이상의 사람들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전문가는 5년에 한 번씩 위내시경 선별 검사를 받을 것을 건의했습니다. 첫째, 식도암 가족력이 있는 경우. 둘째, 장기적으로 뜨거운 음식과 절인 음식을 즐겨 먹는 경우. 셋째, 위식도 역류 등 질환이 있는 경우. 넷째, 식도암 발병률이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그리고 다섯째, 식도암 전 병변이 발견된 적이 있는 경우입니다. 전문가는 정기적인 선별 검사를 통해 조기 검사, 조기 개입을 실현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0: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1: 순대, 떡, 냉면, 김치, 비빔밥 등

0: 안녕하십니까? 연결 뉴스입니다. 오늘은 2026년 7월 27일 월요일, 음력으로는 병모년 6월 열나흘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조당위 상무위원이며 시당위 석인 원길보가 2026년 제16차 시당위 상무위원회 회를 소집사위했습니다. 시정협에서 역사 문화거리 구역 보호 및 특색 도성 전문조사 연구를 전개했습니다. 시 분회연합회 12338 군익보호봉사가 전면 개통되었습니다. 아래에 상세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 7월 22일 조당위 상무위원이며 시당위 석인 원길보는 2026년 제16차 시당위 상무위원회 회의를 소집사회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습근평 총서기가 중국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에서 한 종료연설 정신, 습근평 총서기가 복건 천조 진강시 한 신발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해 내린 종료지시 정신, 홍수방지 재해구조 사업에 관한 종료지시 정신, 6월 30일 중공조항정치국 회의 정신을 전달학습했습니다. 그리고 전시 당 건설로 격자화 관리 사업 인력량과 자원을 기층으로 내려보내며 상시적으로 격자에 깊이 들어가 실제 문제 해결을 도와야 합니다. 또한 클라우드 플랫폼 건설을 다그치고 도시와 농촌 격자 일체화 관리를 총괄 추진하며 디지털화로 관리의 정밀화를 실현해야 합니다. 민원 접수 즉시 처리와 민원 발생 전 선제적 해결을 전면 추진하고 자원 배치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며 협동 공략을 강화해 모든 사안이 처리되고 모든 문제에 답변이 있도록 해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고표준 농경지 건설은 경작지 보호와 식량 안보와 직결되며 반드시 철저히 추진해야 하는 중대한 정치적 과제입니다. 정치적 위치를 높이고 예년 대상을 철저히 돌아보며 각 단계의 문제 단서를 깊이 발굴해 전문 정돈 성과가 고표준 농경지 건설의 실제 성과로 전환되도록 해야 합니다. 시진 촌 3급 관리 보호 책임을 확고히 하고 이미 건설된 대상의 운영과 유지 보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를 제때 해결해 농경지 시설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효익을 발휘하도록 해야 합니다. 건설 중인 대상 마무리와 신규 과제 계획을 총괄 추진하고 흙토지 보호를 착실히 진행하며 농경지 건설의 종합질과 효익을 지속적으로 높여 엄격한 관리 조치로 식량 안전 최저선을 굳건히 지켜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현재 홍수기에 들어선 만큼 홍수 방지 사업을 매우 중시해야 합니다. 도시와 농촌 도로, 상하수도, 전력통신, 재해를 입은 농경지와 농업시설 등의 피해 상황을 신속히 조사하고 역량을 통합해 공사 진도를 다그치며 각종 시설의 정상적인 기능을 조속히 회복해야 합니다. 하천량안 환경정돈을 착실히 추진하고 인력과 기계를 조직해 하천 퇴적물과 부유물을 신속히 제거하며 강변에 흩어진 쓰레기와 잔여 폐기물을 질서 있게 처리해 하천의 홍수 배출 공간을 더욱 원활히 확보해야 합니다. 홍수 방지 책임을 더욱 다지고 상시적으로 협의와 분석 판단을 진행하며 강우와 수위 경보를 실시간 발표해 각종 안전관리 조치를 세밀하게 시달하고 홍수 상황 감측과 일상 위험 조사를 착실히 진행해 저수지와 농경지, 도로 등 시설 안전을 확실히 보장해야 합니다. 위험한 군중 동정 명단을 구축하고 대피 로선과 안치 장소를 세분화해 대피 과정에서 한 가구도 빠뜨리지 않고 한 사람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도시 침수 관리를 착실히 추진하고 빗물 오수 분류 개조 공사를 다그쳐야 하며 기존 배수관망을 상시적으로 소통하고

0: 통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배수 펌프 등 긴급 구조 장비를 충분히 갖춰 침수 위험이 발생하면 즉시 가동해 강제 배수를 실시해야 합니다. 비 오는 날 도로 순찰과 관리를 강화하고 중점 침수 구간에 대해 제때 교통 정리와 통제 경고 조치를 실시해 보행자와 차량 통행 안전을 전력 보장해야 합니다. 저지대와 하천, 도랑, 로호주택 등 위험 지점을 중점적으로 살피고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해 위험 요소 장부를 구축하며 기한 내 폐쇄식 정비를 완료해 침수 재해 영향을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응급준비 사업도 착실히 추진하고 재가 지속적으로 안정되도록 해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또 기타 사항을 연구했습니다.
1: 7월 22일 시정역 부주석 후선인인 리인철은 문화신문조 위원들을 인솔해 역사 문화거리 구역 보호 및 특색 조성을 둘러싸고 전문 조사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연결 민속풍정 상업거리, 삼꽃거리, 백년 상업무역 민속로거리, 수상시장 등 곳에서 조사 연구조는 각 거리 구역의 전반 풍모, 건축 보수, 업태 배치, 문화관광 융합 상황을 현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역사 문화거리 구역 보호 보수, 문화 발굴, 특색 조성 등 사업 추진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고 거리 구역 보호와 발전 과정에서 존재하는 오류 문제를 현장에서 정리했습니다. 이어 열린 조담회에서 민정, 상무, 문화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부문 관련 책임자들은 각자의 사업 추진 상황과 다음 단계 사업 계획을 소개했습니다. 위원들은 현장 조사에서 보고 느낀 점을 바탕으로 역사 문화 맥락을 지키고 도시 기억을 보존하는 한편 저순종 민속 특색을 부각하고 거리 구역 업태를 최적화하며 기반 시설을 보완하고 문화 관광 품질을 높이는 등 방면을 둘러싸고 깊이 있는 교류와 토론을 진행했으며 목적성 있는 의견과 건의를 제기했습니다. 위원들은 각 관련 부문에서 문물과 역사 유산 보호의 주체 책임을 확실히 짊어지고 계획 관리 통제를 엄격히 시달해 거리 골격, 전통 건축, 역사 맥락을 지키며 거리 구역의 고유한 바탕을 보존할 것을 바랐습니다. 또한 거리 구역 업태 진입 목록을 최적화하고 주민 편의 생활 업태와 문화관광 소비 업태의 균형을 맞추며 투자 유치 지원 플랫폼을 구축해 거리 구역 상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동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기층 권리와 사회구역 봉사 사업을 결합해 양도와 편의 봉사 거점을
0: 구체적인 행동인 바각 가도의 법률 원조소와 사회구역 권익 보호 봉사점 등과 힘을 모아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신속히 대응하며 전문적인 봉사가 가능한 부녀 아동 권익 보호망을 함께 촘촘히 구축해 나감으로써 부녀와 아동이 막막함과 어려움에 처했을 때 떠올릴 수 있고 찾을 수 있으며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1: 건공가도 연청사회구역 2층에는 불과 30평방미터 규모의 작은 커피숍이 있습니다. 상권 유동 인구도 없지만 사회구역에서 성공적으로 이름을 알린 이곳은 바로 연청커피입니다. 운영자인 95년대생 진동택은 불향 가득한 특별한 커피 한 잔으로 연결 청년의 생생한 창업 스토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2018년 진동택은 연변대학 농학원 식품 및 공정 전공을 졸업한 뒤 여러 음식점에서 자신이 개발한 특색 음료를 선전했고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직접 커피숍을 열겠다는 꿈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커피숍이 순조롭게 문을 연 뒤에는 음료 판매가 새로운 과제가 되었습니다. 진동택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연청사회구역 직원들은 가도와 다른 사회구역의 전역 연동 자본을 활용해 여러 경로로 집앞 커피숍을 알렸습니다. 동시에 진동택도 직접 연청커피 미니 프로그램을 개발해 매장 내 모든 음료를 온라인에 올리면서 온라인, 오프라인 쌍방향 홍보 효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제품 혁신 과정에서 진동택은 사회구역 서기의 건의를 받아들여 반달 동안 연구와 개선을 거쳐 특색 음료인 성듀 탄산 아메리카노를 개발했습니다. 이는 중화민족 한 가족의 따뜻한 정을 연결커피에 담아낸 제품입니다. 진동택의 신제품 개발 목록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칼로리 대체식 디저트, 연변 비향 커피, 금귤 레몬차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며 커피숍만의 특색도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커피점 운영이 점차 안정궤도에 오르자 진동택은 자발적으로 연청사회구역 자원봉사 대우에 가입했습니다. 그는

0: 구역과 함께 공익커피 기술 양성 플랫폼을 구축해 관할 구역 주민과 창업 및 취업 의향이 있는 청년들에게 무료로 개방했습니다. 현재 이 공익 양성은 누적 180명의 수강생에게 실무 훈련 기회를 제공했으며 5명의 전문 바리스타를 커피 기업에 배출했습니다. 진동택은 앞으로는 커피를 활용한 문화창작 제품을 만들어 연변의 특색과 커피를 결합한 새로운 문화 상품을 선보이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장선자, 심열의 과곡화, 방송 담당의 서윤옥 출임이었습니다.
1: 거리 골목마다 새로운 재미가 있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색다른 풍경이 보이며 매 풍경마다 정취가 넘치는 이곳은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2: 독특한 민족 문화 매력을 느끼고 축구 고향의 활력과 열정을 만끽하며 전통 음식의 맛을 체험할 수 있는 연길에 오셔서 연길 라이프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0: 아름다운 꿈을 심어주는
1: 꿈나무 푸른 교실입니다.
2: 꿈을 빨갛게 물을 익혀주는
3: 꿈나무 푸른 교실입니다.
1: 네, 친구들 보낼수록 맑고 그윽하게 고요하는 샘물. 우리 친구들은 정은 어쩌면 그런 것 같다는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정이란 많은 친구들의 가슴 속에서 퍼낼수록 자꾸만 가득히 고여오는 맑은 샘물 같은 것입니다.
0: 결코 큰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것들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시작되어 가지를 뻗치는 것이 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 네, 정이라는 것은 관심을 갖지 않으면 결코 솟아나지 않는 것 같은데요. 퍼낼수록 다시 맑고 그윽하게 고여오는 샘물처럼 가슴속에 있는 정이라는 샘물을 자주 그리고 되도록 많이 퍼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예쁜 세상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할 지련정 선생님이 인사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방시윤이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친구들과 함께할 이지연입니다.

0: 네, 오늘도 꿈나무 푸른 교실에서 우리 친구들의 궁금증 함께 풀어갈까요?
1: 선생님, 차나 비행기가 벼락에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0: 네, 비행기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기체의 이 피뢰침이 벼락에 떨어져도 기체 표면에만 전류가 흐를 뿐입니다. 설령 기체에 작은 구멍이 있다 하더라도 승객들은 염려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벼락이 연료에 옮겨서 붙어 또 화재가 발생하는 일 따위는 없기 때문입니다.
1: 자동차는 차체의 대부분이 새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벼락이 떨어질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특히 지역이 넓거나 수위에 높은 건물이 없는 경우에는 확률이 높다는 것을 상기해야 합니다.
0: 네, 그러나 만약의 경우 벼락을 맞아도 차에 타고 있는 사람은 감전당하지 않습니다. 벼락의 전류를 이 차체 표면을 통하여 지면에 흡수되게 하기 때문에 차내로 통하지 않은 것입니다.
1: 우주선에서는 어떻게 생활할까요?
0: 네, 우주선 내에서 생활에 필요한 여러 필수품, 정도나 크기, 중량 등은 우주선이 가지고 있는 임무, 우주 내에 머물러 있는 기간, 그리고 우주선의 크기와 우주비행사의 수, 몸무게 등을 고려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짧은 기간 동안

0: 상황에 임무를 마치는 우주선의 경우 음식과 물, 산소 등을 이 컨테이너에 담아서 가져간다고 합니다.
1: 음식과 컨테이너는 되도록 가볍고도 많은 양을 담으면서도 작아야 합니다. 그러나 장시간 우주에서 치료할 때는 가져간 필수품들을 다시 재사용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합니다.
0: 네, 더욱이 오랫동안 비행할 경우 우주 비행사들의 체중이 3에서 4kg 정도 감소하기 때문에 체중 감소를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도 강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 친구는 알고 있어요?
0: 네, 뭘 문의하고 싶은데요?
1: 태풍의 이름은 어떻게 지을까요? 제가 책에서 읽었는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어느 곳에선 한개 이상의 열대성 폭풍이나 태풍이 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태풍은 북태평양 서부 지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시계 파들의 반대 방향으로 소용도
0: 쉽고 따분하지도 않았습니다.
1: 어두운 밤에 천연색을 볼수 있을까요?
0: 네, 깜깜한 밤중에 본 가로수 잎은 녹색이었을까요? 아니면 까만색이었을까요?
1: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0: 네, 어둠 속에서 우리 눈은 색깔을 식별하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나뭇잎이든 장미꽃이든 그저 오래된 흑백 TV로 본 어두운 회색으로 느끼고 있답니다. 그럼 왜서 그럴지 우리 친구들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망막은 원추형인 추세와 막대형인 간상체에서 빛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추세는 천연색에 민감하겠지만 약한 빛에는 무력한 반면 간상체는 색깔을 구별할 줄 모르지만 매우 약한 빛도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가 지고 어두워지면 추세는 색깔 감지 능력을 잃게 되고 또 색깔을 구별할 줄 모르는 간상체가 야간 시력을 맡고 있습니다.
1: 우리가 정말 야간의 색깔을 구별할 수 있는지 실험해 보기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0: 이 피보린이라는 실 모양의 물질이 숙출되어 그물 모양으로 얽히고 그 속에 혈구를 가둬두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선생님, 야생동물은 충치가 없을까요?
2: 듣는 말에 의하면 요즘 충치에 걸린 애완동물들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그 주인이 달고 나른한 먹이를 먹였기 때문이랍니다. 자연계에는 치과에서도 없는데 야생동물들은 충치가 생기지 않을까요?
0: 네, 우리 친구들에게 힌트 드리겠습니다. 힌트 1. 야생동물들은 기본상 충치가 없습니다. 그것은 자연계에 사탕이 없고 단 음식을 먹는다고 해도 충치가 생기지 않습니다.
1: 힌트 2. 야생동물 중에도 충치가 생긴 동물이 많습니다. 이들은 인류가 사양하는 애완동물과 다르기 때문에 치료를 할 수 없기에 충치가 더욱 쉽게 생겨납니다.
0: 네, 야생동물들한테 충치가 생긴다는 것은 치명적인 일이 아닐까요? 야생동물들한테는 거의 충치가 생기지 않습니다. 달디단 사탕은 세균이 제일 좋아하는

0: 인데요. 만약 입안에 사탕이 남아있다면 세균이 대량적으로 번식을 하면서 이빨이 부식되게 됩니다. 그러나 자연계에는 사탕을 첨가한 음식이 없고 또 야생동물들의 먹이는 일반적으로 단단하고 섬유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러한 먹이를 먹으면 이빨을 청결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들은 보통 정황에서 충치가 생기지 않습니다. 특별히 초식 동물들은 충치가 더욱더 생기지 않는데요. 육식 동물들이 충치가 생기는 것은 나이가 많고 이빨이 엄중하게 다스렸거나 혹은 싸움에서 이빨이 상했기 때문이랍니다. 만약 육식 동물들의 이빨이 상하면 먹이를 사냥할 수 없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충치가 생기기 전에 죽어버리고 만다네요.
1: 다른 방면으로 인류가 사양하는 애완동물들은 늘 당분을 많이 넣은 먹이를 먹였기 때문에 쉽게 충치가 생길 수 있답니다. 때문에 우리들은 애완동물을 사양할 때 애완동물의 건강에 주의를 돌려야 합니다.

네, 친구들, 오늘 꿈나무 푸른 교실 통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산화 비행기가 벼락에 맞으면 어떻게 될지 설명을 해드렸고요. 우주선에서는 우리들이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태풍의 이름은 어떻게 지어졌는지, 이 밖에 또 어두운 밤에 천연색을 우리가 볼수 있을지 하는 궁금증들을 함께 풀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방금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야생동물은 충치가 없을까요? 하는 궁금증도 풀어보았는데요. 어때요, 친구들? 야생동물들은 충치가 있다고 했던가요?

0: 친구들, 가는 시간을 붙잡을 수도 되달릴 수도 없습니다. 흐르는 시간에 이끌려 간다면 나중에는 후회할지도 모르겠지요. 아쉬움이 남아도 후회하는 삶을 살지는 말아야 합니다.
1: 물론 아쉬움과 후회 모두 남아서는 안 되는 삶을 산다면 더욱 좋겠지만 아쉬움은 추억이 될수 있어도 후회는 불행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0: 네, 아쉽지만 저희들은 여기서 이만 마감 장식하겠습니다.
2: 지금까지 함께 해준 친구들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0: 친구들, 안녕히 계세요.
3: 예쁜 세상, 아이들 세상의 문을 여기서 닫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0: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도시와 농촌의 융합발전은 공동부유를 추진하는 내재적 요구일 뿐만 아니라 15차 5개년 전망계획기간 중국식 현대화 추진의 중요 임무이기도 합니다. 습금형 동지는 절강성에서 근무할 때 도시와 농촌의 통합발전을 매우 중시했습니다. 의회에서 조사연구를 진행하면서 습금형 종속일은 소소득 농가의 생산과 생활실태에 주목하며 그들의 현실적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결해주고 전면적 초유사회로 나가는 길에서 한 사람도 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20여 년간 의원은 줄곧 총속의 당부를 명심하고 시장이 도시와 농촌의 융합발전에 힘을 실어주는 방식을 탐색하며 도시와 농촌의 일체화, 주민 부유의 효과적인 발전 경로를 개척해왔습니다. 계열 보도, 의호 발전 경험 개시, 오늘은 제3회 전면적 초유사회 길에서 라고자 한 명이라도 있어서는 안대를 보내드립니다. 전용무력 의호시 대진진 대진이촌의 문화강당에서 새로 개강한 회곡 양성반이 동네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아냈습니다. 절강성 의호시 대진진 대진이촌 주민 진국진 씨는 문 앞에 이 같은 양성반이 개설되고 식사는 로는 식당에서 할 수 있어 매우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대진이촌의 행복한 생활은 시장과 향촌 산업의 연동을 통해 실현된 것입니다. 20세기 80년대부터 의호소상품시장이 호황을 누리면서 대진이촌은 기회를 다잡고 쇼츠 가공을 시작했습니다. 시장에서 받은 주문을 마을에서 생산하면서 대진이촌은 발전세를 타기 시작했으며 소은시에서 솔선에 신농촌 개소를 진행했습니다. 2002년 12월 27일 습금형 동지가 처음 의호소 조사연구를 진행할 때 첫 방문지가 대진이촌이었습니다. 당시 절강성 의호시 대진진 진장이었던 료금토는 습금형 동지는 새로 지은 집을 돌아보면서 집들이 아주 정갈하게 잘 지어지고 길도 널찍하다며 흐뭇해했다고 말했습니다. 습금형 정성이는 마을을 돌면서 수시로 어려운 가정, 로인들의 주거 상황을 문의했습니다. 당시 절강성 의호시 대진진 대진이촌 당지부 위원이었던 변흥문 씨는 습금형 총소기를 안내해 형편이 어려운 주민층을 위해 지은 아파트를 방문했다고 말했습니다. 변흥문 씨는 당시 형편이 어려웠던 가정들은 살던 집을 내놓고 아파트에 입주하다 보니 기본적으로 추가 자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소개했습니다. 습금형 동지는 이를 긍정하고 소소득층의 생산과 생활 상황을 깊이 관심하며 그들의 실제 어려움을 해결해주며 전면적인 초유사회 길에서 라고자 한 명이라도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한 명이라도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이는 의호에 대한 습금형 동지의 당부이자 발전에 대한 그의 깊은 생각입니다. 당시 절강은 경제가 급속히 성장했지만 도시와 농촌의 발전은 불균형적이고 불충분했습니다. 노동자와 농민 관계, 도시와 농촌 관계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 이것이 앞에 놓인 큰 과제였습니다. 2003년 7월 10일 열린 절강성 당년의 제11기 제4차 전원확대회에서 습금형 동지는 현대화를 앞당기고 초유사회 전면 건설에서 앞장서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전면에 농촌을 포괄해야 하며 근본은 농촌에 있습니다. 현대화를 앞당김에서 농촌의 현대화가 없으면 현대화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명기해야 합니다. 도시와 농촌을 통합계획하려면 산업연동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더욱이는 농촌 발전의 단점을 보완해야 합니다. 2003년 6월 절강은 촌촌시범, 만촌종비 공정을 가동했습니다. 의원은 전국에서 솔선해 도시와 농촌의 일체화 행동 요강을 발표하고 해마다 공공재정 2억 원을 투입해 역내 800개 행정촌을 통일적으로 개조하고 농촌의 주거 환경, 교통 등 기초시설을 대대적으로 개선했습니다. 당시 절강성 의호시 도시농촌 일체화 판공실 직원이었던 보소룡 씨는 당시 재정정책을 농촌에 기울이고 행정촌을 통합해 규모를 확대하며 산업이 가능하면 산업 강화를 추진하고 산업이 없으면 먼저 단점을 보완하고

0: 되면서 모든 마을이 자신의 발전 경로를 찾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일체화 발전을 두고 의오시는 전반 1105평방킬로미터 지역을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분류해 추진하는 방식을 강구했습니다. 조선구와 부성구는 부대 가공을 발전시키고 마을은 지역 사회로 인성의 집결지로서 좋은 설계와 아이디어는 모두 이곳에서 빠르게 실현될 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손설혁은 운남 귀소, 사천의 자염 작품을 이곳에 가져와 전시 창구를 만들고 누구나 이곳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게 했습니다. 2023년 9월 20일 습금형 정석에는 의호를 시찰하며 첫 번째 방문지로 리조촌을 찾았습니다. 정석에는 마을 주민들에게 향촌 진흥의 잠재력은 무한하고 앞으로 할 일이 많다며 열심히 노력해 함께 보유하고 아름다운 공동 본흥의 미래를 만들어 가자고 경대했습니다. 2001년부터 2023년까지 21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같은 땅, 같은 당부, 같은 마음은 발전 과정에 항상 인민의 복지를 잊지 않은 습금평 동지의 집권 이념을 잘 보여줬습니다. 현재 리조촌에는 340명 이상의 청년 창업자가 모여들었고 100개 이상의 혁신업종이 자리를 잡았으며 매년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방문합니다. 현재 리조촌은 주변 마을과 연합해 대리조 공동본용구를 구성하고 공동출자로 강촌회사를 설립해 수익을 공유하고 위험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절강성 의호시 후택가도 리조촌 당지부석이 방호룡은 우리는 총소기의 당부를 마음에 새기고 다른 8개 마을과 손잡고 한마음이 되어 한 가족처럼 지내고 킬로미터에서 116평방킬로미터로 확장되었고 도시화율은 83.7%에 달했으며 농촌 주민 1인당 가처분 소득은 57,965원에 이르렀습니다. 소상품은 도시와 농촌을 연결할 뿐만 아니라 산업사슬을 따라 더 넓은 지역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의호 글로벌 디지털 무역센터에서는 최근 옷을 갈아입히고 포즈를 취하게 할 수 있는 털실 강아지 인형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작은 장난감 뒤에는 여러 성과 자치구 직할실을 아우르는 생산사슬이 연결되었습니다. 가게 주인 오종 씨는 리본, 끈, 액세서리, 작은 물건들은 조용하게 안위, 하남, 강소, 하북 등지에서 제작되었고 주문이 나가면 그에 따라 생산 능력도 높아진다고 소개했습니다. 의호에서 400km 이상 떨어진 안위송 천장시에는 이 털실 강아지의 옷과 액세서리를 생산하는 공장이 있습니다. 공장 책임자 장동 씨는 우리도 의호 소상품 산업 사슬의 한 고리라고 하면서 의호에서 디자인하면 이곳에서 가공한다고 말했습니다. 장동 씨의 공장은 인근 주민 약 100명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 그들의 수입을 늘려주었습니다. 풍반 주문량이라는 장점에 힘입어 오늘날 의호 소상품 시장은 전국 110개 집적 산업단지의 발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산업사슬은 전국 210만 개 중소기업과 3,200만 명 산업노동자들을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중국사회과학원 현대중국연구소 송월홍 부소장은 20여 년 동안 의원은 산업, 도시, 농촌을 하나의 전체로 간주해 통합계획하고 산업사슬을 농촌으로 지역으로 확장해왔다고 표했습니다. 도시와 농촌의 융합발전은 중국식 현대화의 필연적인 요구입니다. 우리는 습금형 종속의 중요한 지시정신을 근본 준축으로 삼아 신용도시화와 향촌전명진흥을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농촌산업발전, 공공서비스 등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보존 자원에 기반해 특색산업을 발전시키며 도시와 농촌의 고용을 촉진해 각자의 실정에 맞는 공동본흥의 길을 탐색하고 걸어가야 합니다.
1: 올바른 지적관 수립과 실천 학습 교양 활동을 전개한 이래 안위성, 휘남시, 영하휘족자치구, 석취산, 광서장족자치구, 방성항은 학습과 조사, 개조를 일괄적으로 추진해 대중들의 생활난제를 확실하게 해결함으로써 학습 교양 성과가 효과적으로 보도록 추진했습니다. 학습 교양을 전개한 이래 안위성, 휘남시는 당원 간부들을 조직해 방문과 조사 행구를 진행해 민생 분야의 취약점을 점검하고 보완했습니다. 유동 상가에 대한 관리는 오랫동안 이어진 난제였습니다. 단순히 단속만으로 대응하면 상인들의 불만을 초래하고 시민들도 만족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0: 각 측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현지 정부는 단속과 개방을 병행하고 시민들의 편리와 혜택을 우선시하는 구상을 내오고 선후회 로점 개설 구역을 선정하고 53개 로점을 표준화 개소하고 2,445개 로점 자리를 제공했습니다. 과일 판매 성수기에 자체로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임시 가게도 설치했습니다. 상인 허본탕은 예전에 매일 떠돌아다니면서 팔았지만 지금은 고정된 로점에서 빗바람과 뜨거운 햇볕을 피할 수 있고 수입도 안정적이었다고 기뻐했습니다. 대중들의 요구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회남시는 기존 문제 3,470건을 미리 정리하고 기한 내에 해결하도록 했습니다. 형상공장을 철저히 도설하고 학습교양을 깊이 있고 실속 있게 추진했습니다. 안유성 회남시 당위원회 4회 사업부 부장 전정경은 습금형 당건설 사상을 깊이 있게 학습 관찰하는 것과 올바른 지적권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학습교양을 결부시켜 두 가지 확립의 결정적 일을 더욱 깊이 있게 깨닫고 두 가지 수호를 단호히 실천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새로운 관리자가 기존 문제를 해결한다는 책임감을 안고 민생보험사의 단점을 정확히 보완해 학습 성과를 실질적 복지 효과로 전환시킬 것입니다. 학습교양 과정에 영하회족자치구 석취산 씨는 각급 당원 간부들을 조직해 일선에서 조사연구와 방문을 진행해 대중들의 의견과 희망사항을 폭넓게 수렴했습니다. 퇴직한 노인들의 일상생활과 정신문화 수요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현지에서 노인복지기관에 의뢰해 노인취미학습반을 집 앞에 꾸렸습니다. 석취산시 대무구구 조양가도 이심지역사회주민 백일사는 지역사회에서 노인들이 함께 노래하고 춤추며 악기도 연주하고 서예를 배우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 기분이 매우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학습교양을 전개한 이래 석취산 씨는 도시공원 개소와 승격, 주택단지의 환경위생정비 등 대중들의 희망사항 3,873건을 해결했습니다. 융합회족자치구 석취산 씨 당위원회 조직부 부부장 류금흠은 습금형 당근설 사상을 깊이 있게 학습 관찰하고 학습 교양을 경제 성장을 안정시키고 발전을 촉진하며 민중의 복지를 도모하는 등 제반 중점 임무와 결합시켜 문제와 부족점을 계속 찾아내고 돌출한 문제를 해결해 실제적 정돈 개혁 성과로 대중들의 획득감, 행복감, 안정감을 부단히 증강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학습교양을 시작한 이래 광서주황족자치구 방성항은 여러 기관에서 각기 보고서를 제출하고 데이터가 고립된 등 기층 관리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통합보고 시스템 건설을 추진했습니다. 예전에 지역사회에서 특수아동 기본 정보를 수집하려면 여러 부문과 각기 연결해야 하고 관련 정보가 중복되어 3일이나 걸렸습니다. 하지만 통합보고 시스템을 도입한 후 지역사회에서 1차적으로 정보를 입력하면 전반 절차를 단 하루 만에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광서종족자치구 방성항 동흥시 동흥진 공원지역사회 당총지부석이 정의는 예전에 각 부서에서 반복해 자료를 요청했는데 통합보고 시스템을 도입한 후 민정부문이 주도해 통합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기 때문에 중복 작성에 번거로움을 덜 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현재 방성항시 전역에 처급 이상 지도부가 조사하고 점검한 문제는 684건이고 각종 문제를 분류하고 차별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광서종족자치구 방성항시 당위원회 조직부 부부장 맹명래는 습금평 당근설 사상과 습금평 종서기의 7일 종료 연설 정신을 깊이 있게 학습 관찰해 당근설 우세를 관리 효능 발전 동력으로 전환시키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통합보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용해 기층의 규제를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부담을 경감하며 기층 관리 수준을 끊임없이 제고하고 민생복지를 지속적으로 증진하고 있습니다.
1: 중국 공연업종협회의 최신 수치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국 상업 공연 티켓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9.4% 증가한 304억 원, 관람객 수는 5.28% 증가한 연인 수로 9,881만 명을 기록하면서 소비 촉진 효과가 뚜렷했습니다. 2026년 상반기 공연 시장의 공연 횟수와 티켓 매출, 관객 수가 모두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중국 공연업종협회 부회장이며 비소장인 반 의원은 대형 콘서트 시장의 열기가 지속되고 다양한 산업 간 협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반 의원은 콘서트 공연장의 평균 티켓

0: 판매수가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하고 대형 음악 축제 시장 운영은 브랜드 가치, 맞춤형 라인업, 세분화된 관객 대상에 중점을 두면서 조회수 확보에서 체험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한 올 상반기 전국 철도는 팬 전용 열차 100여 편을 운행해 공연을 중심으로 한 일련의 서비스 소비 제공자들이 새로운 발전 공간을 찾도록 하고 실질적 소비 촉진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2026년 상반기 장착 무용극, 고전연극, 고품격, 전통극 등 극장 공연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인터넷 스타들이 지속적으로 2, 3선 도시로 진출하면서 도시 간 문화 관광 소비를 이끌었습니다. 한편 각지는 연극 진흥 3년 행동 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우수한 작품들이 잇따라 등장하도록 했으며 여러 지방극은 타 지역에서도 인기를 끌었습니다. 반연에 따르면 문화예술상 수상작인 5극 3타 100골 정리 32개 도시를 순회 공연하고 제1회 중국 연극 매화상 국제 우수 작품 전시회에서 10일간 8개 종류의 전통극 10편과 16명의 매화상 수상 예술가들이 차례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전통극 깜짝쇼가 주요 상권 지역에서 짙은 문화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반해는 상반기 공연 시장은 규모 안정과 질적 향상을 동시에 달성했으며 대형 공연의 활성화, 고품격 작품의 하향식 확산, 몰입형 공연과 문화관광의 융합 등 여러 면에서 긍정적 변화가 나타나고 산업 간 연동을 통해 소비 촉진 효과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에는 고품질 인터넷 스타와 다양한 몰입형 경영 형태, 산업 간 융합의 우세에 힘입어 하반기 공연 소비 잠재력이 부단히 방출될 것이고 업계는 고품질과 복합형의 장기적 발전으로 안정하게 나아갈 것이라고 내다보았습니다.
1: 한국 부산에서 열린 유엔교육고학문화기구 제48차 세계유산대회에서 우리나라가 신청한 경덕진 수공도자기 산업유적이 25일 세계유산 등재에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의 세계유산 총수는 61건으로 늘어났습니다. 강서성 동북부 위치한 경덕진 수공도자기 산업유적은 경덕진 도자기 생산 중심, 산업유사보호관리기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 실시 과정의 요소 45개 중 국가급 보호와 성급 보호에 포함되지 않은 성급 문화재보호 단위에 포함시켰습니다. 구역 면적이 1979헥타르, 완충구역 면적이 5545.7헥타르인 경덕진 수공도자기 산업유적은 10세기부터 19세기까지 경덕진 수공의 도자기 산업체계의 대표적 유산입니다. 중국 정부는 관련 유산의 등재와 보호를 위해서 오랜 기간 막대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보호사업은 거의 반세기 동안 지속되었고 세계유산 등재 신청 사업은 11년이 걸렸습니다. 국가문화국 세계문화유산사 사장 등촌은 세계유산 등재 성공은 세계유산 목록 내 도자기 주제 공백을 메웠을 뿐만 아니라 경덕진의 경제사회 발전에도 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등촌은 향후 사업에서 계속 새로운 중요한 유적이 발견될 것이고 새로운 건물들도 역사적 가치를 지닐 수 있으며 이를 지속적으로 보호체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문물에 대한 발굴과 실증을 통해 경덕진의 역사 문화적 담채를 더욱 충실하게 하는 자체가 바로 문화 발전의 중요한 일을 갖는다고 강조했습니다.
0: 올해 제12호 태풍 노을 중심이 26일 새벽 3시 50분을 전후해 광동성 해주시 해동현 병례진에 상륙했으며 상륙 당시 태풍 중심 부근의 최대 풍력은 14급이었습니다. 등하고 강서와 호남에 대해 홍수방지 4급 비상대응을 가동했습니다. 관련 지역은 대책을 강화해 이민 대중의 생명 재산 안전을 확실하게 보장해야 합니다. 광동 해동현 정부는 이번 태풍 상륙에 대응해 5개 정지 조치를 강구했습니다. 23일부터 역내 7만 명을 안전지대로 대피시키고 주민보호센터를 380여 개 개설해 주민들을 도왔습니다. 태풍 노을이 상륙하면서 광동 역내는 계속해 강한 비와 강풍 날씨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광동충 동부의 현실은 26일 폭우 또는 큰 폭우, 일부 지역은 특대 폭우 또는 7급 내지 10급 돌풍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광동성 기상대는 태풍 노을에 따른 비바람의 영향이 극단성을 띠기에 관련 방어 사업을 잘해야

0: 한다고 표했습니다. 광동성은 25일 저녁 11시에 태풍 방지 비상대항을 1급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26일 0시까지 광동성의 대피 규모는 연인수로 71만 5,351명입니다. 25일 오후 5시까지 광동성 수리부문은 공평, 룡경, 면화탄, 장담 등지의 대중형 조수지 261개는 물 방류 작업을 조직해 6억 9,700만 립방미터의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수리부 조강수리위원회 홍수가뭄재해방어처 왕보화 부처장은 수리부 조강수리위원회는 광동 복권 강서수리청과 함께 한강, 동강, 북강 조수지군을 미리 조율하고 조수지 22개에서 방류한 물량이 70억 립방미터에 달하도록 했다고 표했습니다. 25일 저녁 8시까지 광동 심수, 해수, 산미, 산도, 제양, 매주, 소관, 하원 등 8개 지구와 시에서 도로 구간 37개 대개 교통 관제 조치를 취했습니다. 26일 0시부터 향항, 주강, 오문, 대교 주변은 临시 봉쇄 조치를 취하고 주해도로 동산구, 주강, 향항 간의 구조 용량 3만 명, 구조 장비 7만 9천여 대를 배치해 수시로 긴급 구조와 돌발 상황에 대처하도록 했습니다. 복건성 장주시 동산현 인민무장부는 민병 응급 용량을 동원하고 도시관리 대원들과 함께 특별 순찰대를 모어 중점 비내 관광구에 대해 순찰을 전개했습니다. 그리고 고려업 매점들의 안전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동산현 동릉조서 민병 하릉지는 백사장 구역 연선 매점에 대해 전방위적 태풍 방지 사업을 전개하고 순찰을 통해 해변가에 체류한 관광객들에게 위험 부담을 제시하고 대피소로 이동하도록 안내했다고 표했습니다. 26일 새벽 1시 10분 향항 초문대는 구호 열풍 또는 폭풍 풍력 증강 신호 즉 구호 풍구를 발령했습니다. 향항특별구 정부 도로선은 25일 저녁 8시에 관할군에 각 긴급통제센터를 가동해 태풍으로 인한 공공도로 돌발사태에 수시로 대응하게 했습니다.
1: 간추린 국내 뉴스입니다. 교통운수부 국가철도국 중국 민용항공국 국가우정국이 일전에 종합운수봉사발전 15차 5기년 전망기획을 발표했습니다. 관련기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현대화 종합운수봉사체계를 기본적으로 구축하고 2035년까지 전국 1, 2, 3 출행교통권과 글로벌 1, 2, 3 고속물류권을 기본적으로 형성할 것입니다.
0: 올 상반기 서부 6회 신통로 연설에 13플러스의 성과 자치구 직할시에 관련 회량을 통한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한 사상 처음 5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냉방, 난방, 일체형 탄소 제로 에너지 시스템의 기술 성과는 전반적으로 국제 선도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1: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25일 이란에 대한 새로운 공습 중단을 지시하면서 연 13일 지속된 미군 작전 행동이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조치가 일회성인지 아니면 군사 행동이 일시 중지 단계에 진입한 것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중앙방송 총국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공습 중단을 명령하기 몇 시간 전 5만 대표단이 테헤란에 도착해 오르무즈 해협 항행 재개를 위한 새로운 담판을 시작했습니다. 전원대에 따르면 협상이 진전을 가져왔으며 오만과 이란은 이번 주말까지 합의를 도출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란 이슬람혁명 수비대 대변인은 25일, 이란은 15일 동안 미군 기지에 주둔한 미군 전투기와 헬리콥터 11기를 파괴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추가 파괴한 군용 무인기는 17기, 경납고의 F-15 전투기 1기, P-8 대잠 초계기 1기, C-17 수송기 1기, 공중급유기 8기입니다. 미군은 이를 증실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강설아, 김창기였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자상한 보도와 설명을 해드리는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한강훈입니다. 먼저 계열 특별 프로그램 평.

0: 그는 습관쟁이 좋아하는 전고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세계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는 중국 인공지능의 발전 리념과 실천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뉴스 수석 시간에는 멈출 수 없는 미국의 과세 행동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애청 바랍니다. 먼저 개를 특별 프로그램 병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5부 만물은 항상 장기적 안목으로 대하자 여섯 번째 부분입니다.
1: 절벽의 길을 내면서 화장초는 지구의 길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절벽의 길을 낸 이 우공은 지금도 새로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황미술학원의 교원과 학생들을 마을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2: 저는 중앙미술학원 교원 하강규입니다. 하상촌 당지부석이 모상림의 초청으로 두 학생과 함께 험산 둔병 사이에 자리한 작은 시골에 왔습니다. 하상촌 산의 특점은 한시 학생이 그린 이 그림에서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요. 망치와 강철글로 조금씩 뚫은 것입니다. 만질 때마다 당시 농민들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야말로 굳센 의지를 가지신 분들이었습니다. 마을 공장 앞에서 우리 일행을 기다리는 모상림을 만났습니다. 모석이님 안녕하세요.
3: 박 선생님 마침내 오셨네요.
2: 네, 얼른 가서 배구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3: 그럽시다.
2: 사진이 정말 많네요.
3: 이 사진을 보면 당시 한 학교였는데 학생이 50여 명이고 교원이 2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인 장 선생님이 쓴 글입니다. 어른들은 우리를 위해 피 흘리며 길을 닦고 우리는 하장의 내일을 위해 책을 읽는다.
2: 같은 교육자로서 저는 역동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민심을 고무하고 하장 정신을 효과적으로 전승하려면 반드시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제품을 설계해야 합니다. 진절실에서 도로 보수작업 과정에 비행된 각가지 도구들이 한 권의 책처럼 갓난 신고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장 정신의 중요한 부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설문지 하나 받으세요. 문화적 창의는 한동촌을 활성화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하장촌 주민들이 문화창의 제품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이 진열실 통해서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계시나요?
4: 더 많은 손님들이 우리 마을을 찾아오길 바랍니다.
3: 일자리도 많아지고 젊은이들도 돌아오길 바랍니다.
2: 하상촌에서 창작하는 동안 하상 맞춤형 제품 설계 영감도 얻었고 동력도 많이 얻었습니다. 설계를 통해 하상 정신을 해설하고 미술 교육으로 하상 진흥을 돕고 싶습니다.
5: 오늘 우리는 특별히 전국 우수공산동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박 선생님, 서기님의 생각을 듣고 나서 매우 이례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2: 네, 너무 뜻밖이었습니다.
5: 하장촌에 머무는 동안 하장촌이 준 가장 큰 인상 혹은 가장 큰 영감은 무엇입니까?
2: 바로 굴복하지 않고 운명을 거부하는 그런 정신입니다. 이 하늘길 정신이 중국인 전체의 정신적 축소판이라고 생각합니다.
5: 모석이님께서 갑으로서 우리 제공한 문화창의 설계 성과를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학선생님 소개해 주시죠.
2: 네, 모석이님 많은 지적 부탁드립니다. 네.
5: 자, 이것은 펜입니다.
2: 네. 네, 주제가 아주 일목요연합니다.
5: 저는 삼색을 보았습니다.
2: 맞습니다. 삼색경제 그리고 나선형으로 상승합니다. 펜의 클립 부분은
5: 하늘길.
2: 네, 황금빛 하늘길. 이 펜으로 글을 쓰면서 뭘 느낄 수 있을까요? 우리의 하늘길, 그리고 기적, 그리고 그 한 달락 이야기를 떠올리겠죠. 펜의 클립 부분은 길을 열 때 사용했던 멜대, 펜 옷 부분은 하장정신이라는 네 글자. 그렇다면 펜 끝은 64기가의 USB입니다.
5: 거기에 비밀이 숨어 있었네요. 모석이님은 이 펜의 설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매우 고급스럽게 설계되었네요.
5: 네, 고급스럽죠.
3: 펜을 통해 하장의 전...

0: 반반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길을 낸 사적을 보여주려 했습니다. 때문에 이 펜으로 글을 쓸 때 젊은이들은 지난날 선인들이 닦은 길을 잊지 않을 것이고 대대손손 이 펜으로 글을 쓰게 할 것입니다.
1: 네, 또 다른 제품도 있을까요?
2: 네, 3차원 문화창의 제품 외에도 IP 문화창의 제품도 만들었습니다. IP 문화창의 제품은 주로 도형을 만드는 것인데 도형을 통해서 우리의 하장정신을 발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특히 흥미로운 IP라고 생각합니다. 마을 사람 셋이 합심해 산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각자 손에 강철그를 들었고 휑기는 불꽃은 밤하늘을 밝혔습니다. 세 사람 뒤에 있는 것은 불덩어리입니다. 이는 산을 개척하는 데 사용했던 일관과 화약을 대표합니다.
0: 맞습니다.
2: 그리고 이 불덩어리는 동시에
1: 노숙이님은 만족하십니까?
0: 만족합니다.
1: 진짜 마음에 드십니까?
0: 네, 마음에 듭니다.
1: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은 어느 작품입니까?
0: 저는 두 번째 설계가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1: 네, 불령 디자인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0: 네, 왜냐하면 과거 하장촌이 길을 닦던 정신을 구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손들에게 보여주고 그들이 이를 계승하고 선양하며 우세대가 복지를 마련해 주었다는 걸 기억하게 해야 합니다.
1: 네, 우세대들의 노고를 기억해야 할 뿐만 아니라 대대손손 이런 정신이 이어지게 해야 합니다.
0: 그렇습니다.
1: 네, 두 학생분도 하장촌에 대한 인상 말씀해 주시죠.
0: 네, 하장이 내려가기 전까지는 우공 이야기가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을지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그들이 이룬 위대한 업적을 통해 저는 마음의 세례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장 정신은 앞으로 학업이나 사업에서 저를 더 멀리 나아가게 할 것 같습니다. 어려움을 견디는 인내력이 생긴 것이 가장 큰 소득이죠.
3: 지금까지 계열 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습근팽이 좋아하는 전고 시간이었습니다.
4: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5: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4: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5: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4: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5: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4: 군자는 주변의 본부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3: 이어서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계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는 중국 인공지능의 발전 리념과 그 실천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6: 이슈되는 사건, 사고와 뉴스에 대해 자상한 설명과 분석을 진행하며 사건 내면의 숨은 의도를 파헤쳐드리고 해외학자, 전문가들의 생각을 전해드리는 분석과 설명 시간입니다.

현재 인공지능 등 최전방 기술은 반복 응용을 다그치는 과정에 양날의 칼 효과를 부각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등 기술은 거대한 기회를 내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운영에서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인공지능을 선한 방향과 인류를 위한 방향으로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는 글로벌 관리의 중대한 시대적 과제입니다. 인류의 복지를 염두에 두고 수근형 조사관 상부 상조와 글로벌 관리의 완비화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이 진정으로 인류의 복지를 도모하고 인류 문명의 진보를 추진하는

상대한 긍정적 에너지가 되어야 합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와 유럽의 29개 나라가 7월 16일 세계 인공지능 협력 기구를 설립할 때 관한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인공지능의 도전에 대응하고 공동 발전을 추진하는 면에서 국제사회의 광범한 공감대를 보여줬습니다. 알제리 지식경제와 소기업부 고문 메흐디 가함은 알제리가 관련 기구의 창립 회원국이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인공지능 발전에 중요한 참여자이며 선도자인 중국은 모든 국가가 이 중대한 변혁 속에 놓일 수 있도록 많은 발전 도상국을 돕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파키스탄 의회 지속가능발전목표 비서처 글로벌 발전창의소조 고문 샤킬 라마이는 인류의 복지를 위해 인공지능 발전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은 지도력과 행동력 그리고 책임을 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타이 정대관리학은 중국 아시안연구센터 주임 탕지민은 리넴과 공공이재 창도자, 다자간 협력기재 추진자, 인공지능 국제 공공제품 제공자인 중국은 인공지능 글로벌 관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스트리아 중국 동남아연구소 소장 하네스 페르나는 인공지능의 발전과 관리의 관건은 누가 소유하고 무엇을 위해 봉사하며 더 광범위한 공유와 접근성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있다고 표했습니다. 중국은 인공지능의 오픈소스 개방을 추진하고 공공조정을 강화하며 인간 본위를 견제하면서 서방과 다른 발전 경로를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브라질의 지정학 정치학자인 워싱턴 아라우약은 국제사회는 인공지능 발전이 기술 돌파와 혁신 속도만으로 평가할 수 없으며 과학기술이 진정으로 인류사회를 위해 봉사하는지에 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간 본위를 근본으로 하고 인공지능의 선한 방향과 리념을 창도하는 중국은 과학기술 진보가 인민생활을 개선하고 사회 공평을 촉진하며 공동발전을 추진해야 한다는 가치 방향을 제언했습니다. 중국은 인공지능 글로벌 관리를 보완하기 위해 중요한 사고방식을 제공했습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관리는 전 인류의 운명에 관계되는 세계 각국이 직면한 공동과제입니다. 스분팅 주석은 진정한 다자주의를 실천하고 유엔의 중요한 역할을 확보하며 인공지능 발전 전략, 관리 규칙, 기술 표준 사이의 연결과 조류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광범위한 공감대를 가진 글로벌 관리 기반을 형성해 최전방 기술이 인류사회에 더 나은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유엔 사무차장 아만디 푸길은 인공지능 능력 건설 분야에서 유엔은 중국과 밀접한 협력을 전개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발전 성과가 세계 각지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확보하기 위해 조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인공지능 협력기구의 설립은 다자간 협력과 글로벌 해결 방안을 제정하는 중요성을 각인했습니다. 국외 분석가들은 유엔 기틀 내에서 인공지능 능력 건설 협력과 대화와 교류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중국은 인공지능 글로벌 관리의 중요한 기여자라고 인정했습니다. 인공지능은 국경이 없고 연산법과 데이터 유동과 응용 장면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각국은 유엔 등 다자간 기재를 통해 소통과 조류를 강화하고
관리 리넘의 연결과 기술 표준의 연결을 추진해 더 광범위한 국제 공감대를 모아야 합니다. 진정한 다자주의를 실천하고 있는 중국은 인공지능 글로벌 관리를 보완하는 데 중요한 사고방식을 제공했습니다. 남아프리카 국제관계와 정치 분석가 기대연 히탄가는 일부 국가가 인공지능 기술을 정치화, 도구화, 심지어 인위적으로 기술 장벽을 만들고 시도하는 것은 글로벌 혁신에 불리할 뿐만 아니라 남북 발전 격차를 더 확대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프리카 국가에서 인공지능의 관리와 국제규칙의 제정에 참여하는 것은 글로벌 관리면에서 발언권을 높이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입니다. 과학측이 유엔 기틀 내에서 협력을 심화하고 인공지능이 진정으로 공동 발전을 촉진하고 인류 복지를 증진하는 국제 공공 제품으로 되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분석과 설명 코너 지원했습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0: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1: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0: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1: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2: 계속해서 뉴스 주제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멈출 수 없는 미국의 과세 행동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1: 국내외 초점 뉴스, 분쟁이 심각한 사건 사고, 이슈되는 소식과 관련해 자세히 보도하고 있는 뉴스 주제 코너.

0: 박근혜 도노와 폭포를 지속적으로 알아보는 요새 조정 시간입니다. 박근혜 진모를 깊숙이 파헤치고 원인, 경과, 결과까지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는 뉴스 조작 시간입니다.
1: 하지 않으면 미국 정부는 신속하게 새로운 과세주의를 찾고 법적 도구가 제한되면 기타 도구를 즉시 활성화합니다. 그러나 명목이 변해도 보호주의를 올리는 여전하고 도구가 변해도 일방주의 경도는 여전합니다. 미국과 유사한 강제 노동 금지령을 집행하도록 해 노동자 복지를 도모할 것이라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관세를 함부로 부과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궤변은 이미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번에 발표한 관세 명목으로 브라질이 직면한 세율은 12.5%에 달합니다. 브라질 정부는 미국의 움직임이 독단적이고 이치에 맞지 않다고 분개해 했습니다. 이에 앞서 유럽의회 국제무역위원회 위원장 베른드 랑그는 이를 통해 유럽 동맹이 강제 노동을 제대로 타격하지 못했다고 비난한 것은 미국의 황당무계한 술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방법은 먼저 세금을 징수하기로 결정한 후 다시 적합한 법적 근거를 찾는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여러 차례 좌절한 후 미국 정부는 관세 정책을 유지할 새로운 법적 근거를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분석가들은 미국이 관세를 마구 부과하는 행위는 기업의 규정 준수 비용을 증가시키고 글로벌 공급망에 혼란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움직임은 법적 근거가 변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하며 관세를 마구 부과하는 행위를 개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미국의 의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관세를 마구 부과하기 위해 리우를 끊임없이 바꾸고 무역 규칙을 수시로 개정할 때 충격을 받는 것은 글로벌 무역뿐만 아니라 더욱이는 다자간 무역 체계와 규칙의 안정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심입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미국 정부가 최근 몇 년간 모든 법률 도구를 뒤적거리면서 각종 법률 조항을 내놓거나 국가 안전 등 명목으로 관세를 마구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것은 미국의 새로운 관세 조치뿐만 아니라 보호주의와 일방주의가 다자간 무역 규칙을 지속적으로 침식하는 위험한 경향입니다. 유엔 무역개발회의는 22일 최신 글로벌 무역 동태 보고서를 발표하고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 지정학적 긴장 동시에 일방적 규제 조치가 현재 국제무역이 직면한 주요한 위험 부담이라고 꼽았습니다. 보고서는 일부 국가의 관세 추가 조치가 글로벌 무역 시스템의 안정성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높은 관세로 인한 비용은 결국 미국 소비자와 기업에 전가될 뿐입니다. AP통신은 미국의 이번 관세 체계는 상품 품목을 광범위하게 포괄하고 있어 전체 무역 원가를 끌어올릴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관세를 납부하는 측은 외국 제품을 수입하는 미국 회사입니다. 때문에 수입상들은 늘 상품 가격을 인상해 원가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데 미국 민중들은 이미 높은 생활 원가에 대해 불만이 큽니다. 미국 시장 인사들은 미국 기업이 다시 공급망 조정 압력에 직면할 것이고 수입업자들은 더 높은 비용을 부담할 것이며 이러한 비용은 곧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미국 민주당 소속 주 검찰총장 20여 명이 일전에 미국 무역대표부에 편지를 보내 이른바 강제 노동이라는 명의로 관세를 추가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관세는 예전에 대법원에서 부결당한 대체품으로서 위법 혐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미국의 상품 가격을 갈증 상승시켜 관세로 인한 경제 손실을 늘릴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오늘의 뉴스 수속 시간 이만 마칩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듬듯 지내면 윈팅 앱을 열어봐라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의 심층보도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책임 편집과 진행의 함강.

0: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안춘만 작사, 안춘석 작곡의 리광일 가수가 부른 노래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프로는 현재 연길 융합매체 중심 APP, 엔지롱마이 APP, 그리고 칭징 FM 라디오 앱을 통해서 모바일 청취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엔지 롱메이 앱 그리고 칭팅 FM 라디오 앱을 통해서 청취가 가능합니다. 오늘도 생방송실 많은 분들 자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인사 나눕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예, 오늘도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노래입니다. 작은 꽃 한 송이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아, 역시 이 노래 안춘만 작사, 안춘석 작곡, 안용수 마복자 가수가 부른 노래가 되겠습니다. 노래방 번호는 79319번, 79319번입니다. 자, 반주곡 나갑니다.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도 배우셨다면, 알고 계신다면 함께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네, 안춘만 작사, 안춘석 작곡, 안용수 마법자 가수의 작은 꽃한 송이 함께 불러봤습니다. 노래방 번호는 79319번, 79319번이었습니다. 자, 오늘 함께할 연변 아줌마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가사가 필요하시면 그 사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아래는 가사 불러드립니다. 자, 먼저 1절 가사입니다. 동네에서 효부라고 소문 놓던, 동네에서 효부라고 소문 놓던, 일 잘하고 꿈이 많은 염변 아줌마. 일 잘하고 꿈이 많은 염변 아줌마. 고향 멀리 낯설은 타향 땅에서, 고향 멀리 낯설은 타향 땅에서, 그리움에 취해 울고 사랑에 웃네. 그리움에 취해 울고 사랑에 웃네. 아, 염변 아줌마. 아, 염변 아줌마. 꿈이 많은 염변 아줌마. 살이 밝고 꿈이 많은 염변 아줌마. 고향 땅 천리만리 떠나 있어도, 고향 땅 천리만리 떠나 있어도, 상봉을 기약하며 내 일을 웃네. 상봉을 기약하며 내 일을 웃네. 아, 염변 아줌마. 아, 염변 아줌마. 아, 염변 아줌마. 아, 염변 아줌마. 오늘도 꿈속에서

네, 안춘만 작사, 안춘석 작곡, 리광일 가수의 연변 아줌마입니다. 노래방 번호는 79147번, 79147번입니다. 자, 아래는 1절부터 따라 불러보겠습니다.

자, 제일 첫 줄 보겠습니다. 동네에서 효부라고 올라갑니다. 동네에서 효부라고 들립니다. 동네에서 효부라고 소문 놓던. 얼마나죠? 자, 앞으로 보면서 하겠습니다. 다시 합시다.

마지막 부분. 오늘도 꿈속에서 별을 찾는다네. 마지막 찾는, 빨리 합니다. 별을 찾는다네. 들립니다. 한 번만 더 해봅시다. 1절.

0: 노래로 풀고 이야기로 채우는 즐거운 오후 행복한 도시입니다.
1: 인생에는 가슴 뛰는 노래가 필요하고 일상을 풍요롭게 채워주는 따뜻한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0: 기존 프로그램 노래 한마당과 좋은 세상이 함께 오후 2시의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1: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노래 한마당으로 여러분의 목소리가 가득 채워지는 노래 배우기 시간입니다. 함께 부르는 즐거움으로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어 보십시오. 새 노래를 배우는 기쁨이 오후의 피로를 싹 씻어줄 겁니다.
0: 화요일, 목요일은 좋은 세상으로 우리 곁에서 빛나는 특별한 이야기꾼들을 만나고 일상의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눕니다. 생각을 확장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노래로 하나 되고 이야기로 성장하는 오후 2시. 여러분의 매일을 더 행복하게 채워드리겠습니다.
0: 네, 여러분은 지금 노래 한마당 프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안춘만 작사, 안춘석 작곡, 리광일 가수의 연변 아줌마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노래방 번호가 79147번, 79147번입니다. 네, 저희들 프로는 현재 연길 융합매체중심 앱, 옌지롱매 앱과 그리고 칭킹 FM 라디오 앱 두 곳을 통해서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하겠습니다. 라디오가 없으신 분들은 휴대폰으로 청취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연변 아줌마 2절 부분 함께 따라 불러보겠습니다.

자, 노래방 반주에 맞춰서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번호는 79147번, 79147번입니다. 자, 반주곡 보내드리겠습니다. 청취자분들도 함께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0: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으로 향하는 새 시대 새 장정의 길. 그 길은 밝고 빛납니다. 정치 이론 해독 프로그램 습금평 국정 운영을 도남을 통해 습금평 주석의 국정 운영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습근평이 최저선 사유로 중대한 위험을 적극 방지하고 해소하자를 주제로 한 성급 부급 주요 지도 간부 연구 토론반 개강식에서 한 연설의 일부분을 학습하겠습니다. 최저선 사유로 중대한 위험을 적극 방지하고 해소하자. 2019년 1월 21일.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침으로 삼고 19차 당대회와 당중앙 제19기 제2차 제3차 전원회의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 실시하며 외부 환경의 심각한 변화와 우리나라가 개혁과 발전과 안정에서 직면한 새로운 상황, 새로운 문제, 새로운 도전을 깊이 인식하고 적어 진취적인 태세를 보이고 있으며 경제가 안정을 유지하는 가운데 발전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치고 앙양된 토지를 유지하는 등

사회 전반이 안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변화 난측한 국제 정세, 복잡하고 민감한 주변 환경, 어렵고 막중한 개혁과 발전과 안정 과업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높은 경각심을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검은 고니 현상을 고도로 경계해야 할 뿐만 아니라 회색 코뿔소 현상도 방지해야 하며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선제적 수단을 갖춰야 할 뿐만 아니라 위험과 도전에 대응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최상의 수단도 갖춰야 하며 위험을 방지하고 막아낼 수 있는 준비전을 잘 치러야 할 뿐만 아니라 위험을 모면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전략적 주동전도 잘 치러야 합니다. 각급 당위원회와 정부는 총체적 국가안보관을 철저히 관철하고 정치안전을 수호할 때 관한 당중앙의 제반 요구를 실행해 우리나라의 정치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주류 언론의 강세를 지속적으로 공고히 하고 강화하며 여론의 선도력을 강화하며 인터넷 종합 거버넌스 체계를 서둘러 구축하고 인터넷 운영의 법치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청년 세대에 대한 사상정치사업을 각별히 중시해 사상정치사업 체계를 보완하고 사상정치사업의 내용과 형식을 끊임없이 혁신하며 광범한 청년들을 올바른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을 수립하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길에 대한 자신감, 리론에 대한 자신감, 태도에 대한 자신감, 문화에 대한 자신감을 높이도록 교육 인도함으로써 청년 세대가 사회주의 건설자와 후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현실의 우리나라는 경제 정세가 총적으로 좋습니다. 하지만 경제 발전이 직면한 국제 환경과 국내 여건에는 모두 심각하고도 복잡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공급 측의 구조적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 불가피하게 일부 어려움과 도전에 부딪히게 될 것이며 경제 운행이 안정된 가운데 변화를 보이고 변화 속에 우려 요소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략적으로 흔들림 없이 우리나라의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환의식을 강화하고 사전 준비를 잘해 경제 분야에서 나타날 수 있는 중대한 위험을 정확하게 연구 판단하고 이에 적절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이상 오늘 프로를 마칩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의 노래 정다운 멜로디 매주 일가. 안녕하십니까? 매주 일가입니다. 이번 주에는 황보경학 작사 작곡의 AI 기술로 제작한 아버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0: 동서고금을 울린 명작, 재미와 흥미가 다시 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그날까지 독서 프로그램 명작을 만나다가 만남을 이어가겠습니다.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려서부터 들여왔던 명작, 하지만 완전히 독파하지 못한 명작, 그래서 만나보고 그 가치를 읽어내는 명작을 만나다의 진행을 맡은 김혜원입니다. 오늘 시간에도 계속하여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단편 소설 루인과 바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32번째 시간입니다.

상어는 날색의 배의 뒤쪽으로 달려들었다. 그런 후 고기에게 덤벼들었다. 그때 커다랗게 벌린 입과 괴상한 눈이 보였고 고기의 꼬리 바로 위에 살을 빠드득거리며 물어뜯는 이빨이 보였다. 상어는 머리를 물 밖에 내놓고 등도 내밀고 있었다. 큰 고기의 가죽과 살이 물어뜯기는 소리가 들려왔을 때 로이는 상어의 머리를 향해 두 눈을 연결하는 선과 코에서 곧바로 등으로 뻗는 선이 마주치는 바로 그 지점에 작살을 내딛고 잤다. 실은 그러한 선 같은 것들이 보일 리는 없었다. 육중하고도 날카로운 푸른 머리와 커다란 두 눈과 빠드득 소리를 내며 무엇이든지 모두 잡아삼키는 불쑥내민 턱이 보였을 뿐이었다. 그러나 바로 그곳이 급소였다. 그래서 로이는 그곳을 내리찔렀던 것이다. 그는 피 묻은 손에 날카로운 작살을 들고 있는 힘을 다해서 급소를 내리찔렀다. 어떤 희망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다만 굳은 결의와 저기가 있었을 뿐이었다. 상어는 몸을 한 번 뒤쳤다. 로이는 눈이 살아있지 않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상어는 또 한 번 몸을 뒤치면서 줄을 두 바퀴나 몸에 휘감았다. 로이는 그놈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놈은 자기가 죽은 것을 절대로 인정하려고 들진 않았다. 그러다 상어는 뒤로 자빠진 채 꼬리로 물을 가르며 마치 스피드보트 마냥 물결을 헤치며 달려나갔다. 꼬리를 치는 곳에 물이 하얗게 거품을 내고 몸뚱이는 4분의 3이 우러 드러나 보였다. 그때였다. 줄이 팽팽하게 당겨지고 부르르 떨리더니 그만 끊어져 버리고 말았다. 상어는 물 위에 잠시 조용히 떠 있었다. 로이는 그놈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나 천천히 밑으로 가라앉고 말았다.

0: 자식이 40파운드는 떼어 갔겠는데.
1: 하고 로이는 큰 소리로 억울한 듯 외쳤다. 로인의 작살과 줄도 모두 잘려나갔다. 그리고 고기는 피를 또 흘렸는데 그 냄새를 맡고 다른 놈들이 몰려들겠다고 생각했다. 로인은 고기의 살점이 덩어리째 떨어져 나가 온전치 못한 고기의 모습을 더 이상 바라보고 있지 않았다. 고기가 물어뜯길 때는 마치 자기의 살이 뜯기는 것 같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내 고기를 다친 그놈을 죽여버렸어. 그놈도 보던 중 제일 큰 황새치였어. 그놈은 나도 얼마든지 많이 보았는데. 너무 좋은 일은 오래가지 않는 법이야.
2: 하고 그는 다시 생각했다. 이렇게 되고 보니 차라리 이것이 꿈이었으면 좋겠고, 고기를 낚은 일도 없고 신문지를 깔고 침대 위에 홀로 누워있는 것이라면 좋을 것 같았다.
0: 그렇지만 인간은 절대로 패배하지 않아. 인간은 죽을 순 있지만 패배하진 않아. 자, 이제부터가 문제다. 작살마저 잃고 말았으니 덴투스란 놈 참 지독한 놈이야. 힘도 있고 령대하기도 하단 말이야. 그렇지만 머리만은 나한테 당하지 못하지. 아니, 안 그럴지도 몰라. 내가 무장이 좀 잘 되어 있었던 것에 불과할지도 몰라. 크게 생각할 거 없어, 늙은이야.
1: 그는 큰 소리로 외쳤다.
0: 곧바로 배나 달려라, 늙은이야. 상어가 오면 그것은 그때 해결할 문제야. 그렇지만 생각을 안 할 수가 있어야지. 내게 남은 것은 그것밖에 없으니. 고기 생각과 야구 생각뿐이잖아. 내가 그놈의 급소를 후려 갈긴 것은 위대한 디마지오 선수가 보았으면 통쾌하게 생각했을까?
1: 별로 대단한 일은 아니라고 여겼다.
0: 누구나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일 아니야? 그렇지만 과연 내 손의 상처가 발목의 고통만큼 불리한 것이었을까? 말 수 없는 일이다. 내가 발꿈치를 다친 것은 헤엄을 치다가 가오리란 놈을 발로 밟고 그놈한테 쏘였을 때였어. 다리가 모두 마비되어 말할 수 없이 쑤시고 아팠는데 그것 이외에는 발꿈치가 아픈 적은 없었지. 뭐 좀 신나는 일을 생각하도록 하지, 늙은이야.
1: 하고 로이는 중얼거렸다.
0: 이제 점점 집이 가까워온다. 40파운드나 짐을 덜었으니 그만큼 배가 빨리 달릴 것이 분명하지 않은가?
1: 그는 조류 안쪽에 들어서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어찌 손을 쓸 길이 없었다.
0: 그렇지, 반드시 다른 길은 있지.
1: 하고 그는 큰 소리로 외쳤다.

네, 청취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즐거운 독서 시간 되었나요? 네, 언제나 즐거운 만남이 되기를 기원을 하면서 명작을 만나다 오늘 여기에서 이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의 당선자

네, 우리는 항상 매사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내키지 않는 일이라면 대충 해버리거나 중요하지 않은 일은 성의 없이 처리하거나 꼭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여러분, 화를 낼 때 실수를 얼마나 많이 저지르는지 아십니까? 네, 화난 채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주차하려고 후진을 하다가 기둥에 박을 수도 있고요. 네, 잘못하지 않은 사람을 큰 소리로 꾸짖기도 하고요. 네, 이런 실수들은요, 화를 더 크게 키울 뿐입니다. 결국에는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나고 말겠죠. 화를 내지 않기로 결심하거나 가능한 빨리 화를 누그러뜨려야 되겠습니다.

아니라는 이유로 특별하게 대할 마음도 느끼지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는 나를 당연히 사랑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를 대수롭지 않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린색하고 그들의 관심과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는 걸까요? 네, 커피를 가져다주는 레스토랑 종업원에게는요, 예의 바르게 행동하면서도 가장 친한 친구에게는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서운해할 때가 많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나 한두 번 인사를 나눈 사람과 마주하듯이 친구들에게도 예의를 갖춰야 되겠네요. 네, 박은화 가수의 노래 듣겠습니다. 눈이 내리네.

네, 좋은 친구란 같은 곳을 바라보거나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등을 대고 각자의 삶을 바라보면서 앉아있는 것과 같습니다.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이 짓눌러서 균형을 잃는 것이 아니라 나는 친구의 등에, 친구는 나의 등에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어 각자의 삶을 바라보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친구가 내게 편히 기댈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당신 역시 친구에게 기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정한 우정이 아니겠습니까?

네, 물론 너무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데 도움이 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조그마한 힘이나마 될수 있다면요. 이 프로가 존재하는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항상 힘들다고 생각될 때 가끔은 이렇게 또 긍정의 말들을 듣다 보면은요. 아, 다른 사람도 나와 별반 다르게는 살지 않는구나 하면서 힘을 얻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모와 자식의 관계든, 친구 관계든, 연인 관계든, 모든 갈등의 해결책은 솔직함에서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내가 서툴렀다고, 내가 유치했다고, 내가 이기적이었다고, 그래서 미안하다고 말하면 될 것을 우리는 지지 않으려고 스스로를 무장하고 너무 많은 이유와 변명을 만들어 관계를 지치게 합니다. 소중한 사람이 있다면 언제나 진실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갈등의 해결책이 아닐까요? 네, 임향숙 가수의 노래 듣겠습니다. 벗었다는 처녀들.

연결종합방송 조선어방송은 FM 91.4MHz로 매일 점심 12시 55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지금까지 애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연길총합방송 조선어 방송이었습니다. 행복한 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0: 现在是午夜11:30，别为离别落泪，要为拥有欢呼。即将过去的这一天，慢走不送。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

0: 凌晨一点半，如果你还没睡，那你真的很拼哦。长期晚睡，身体会抗议。
1: 每一秒都澎湃，FM91.4，延吉，送。

0: 在是凌晨2:30，猫头鹰都睡了，你还在等什么？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

0: 到底最。
1: 现在是清晨5:30，为了比别人多吃两包辣条，起床吧，巨人！
2: 每一秒都澎湃，FM91.4，延吉综合。

0: 生澎湃 FM 91.4延吉综合广播。
1: 914中医四时养生说，
2: 大家好，我是延吉市中医医院肝胆脾胃科的申昌龙医。